0: 결코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자, 이런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한 공식 영양제,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챙겨드릴게요.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네 구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 네,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게 여러분께 그 말씀의 은혜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말씀 구절들 한 구절씩 좀 소개해드려 볼까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시편 93편 4절 말씀인데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 아멘.
0: 아멘. 아멘.
1: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0: 아멘. 아멘. 하박국 말씀. 오늘 잠시 좀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1: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오늘 씨앗이라고 신청해 주시고 오늘 성경 네 구절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을 한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그렇죠, 이것도 챙겨가셔야죠. 자, 우리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물꼬가 아주 활짝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드란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단어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장으로 보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풍성하게 저희가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키워드를 꼭 잘 확인하시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저희가 이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어제부터였잖아요.
1: 네.
0: 어제부터는 뭐 별도의 퀴즈인 듯 퀴즈 아닌 뭐 그런 식의 키워드 노출은 삼가고 그냥 바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자, 오늘의 키워드 우리 집사님께서 바로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0: 바로
1: 바다입니다.
0: 바다. 네, 오늘 키워드 바다입니다. 바다.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오늘 바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다면 어떤 거 생각나실까요, 선생님? 네.
1: 바다같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
0: 아, 할렐루야. 아, 그렇습니다. 바다보다 크고 저는 그 찬양도 생각이 나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1: 아멘.
0: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어렸을 때 남해에서 해녀셨대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네. 물질을 했는데 바다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오묘하고 너무 예쁜 정말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있잖아요.
0: 예.
1: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그 무한한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사랑을 정말 발견한다고 했는데
0: 아멘.
1: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이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0: 그리고 오늘 저희 그

0: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 했던 그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권세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1: 아, 맞아요, 맞아요.
0: 하나님의 그 어마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 역시 세상 가랑비에 결코 젖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세상에 압도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키워드가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바다. 네, 바다입니다.
1: 바다고요. 정말 네. 그 우리가 날마다 무엇에 붙들러 사는가 이런 네. 걸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과 또 말씀에 의존하면서 살아갔을 때 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오늘 힘차게 말씀들 좀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포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거든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뭐 이렇게 저희가 선포하면서 아멘. 좀 씩씩하게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또 문자 소개할까요?
0: 자, 오늘 뭐 힘차게 선포하는 찬양을 선곡했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바다에 집중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오늘의 첫 찬양 박희봉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을 잘 챙겨드리고 있는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받으시겠지만 지금 방금 막 라디오를 켜거나 주파수를 맞추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분들께 오늘 두 가지 선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바다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이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1: 그렇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바다가 키워드다 보니까 오늘 좀 노골적인 선곡이었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0: 좋은데요.
1: 약간 1차원적이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또 은혜 가득한 또 촉촉한 감동이 있는 찬양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2450번님께서 귀한 문자 또 보내주셨네요. 자, 2450번님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찬양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이 흐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이 시원합니다. 씨앗 주십시오라고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저 출근할 때도 좀 쏟아지다가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리고 씨앗을 뿌려봅니다. 3328번님. 이 표현도 너무 좋네요.
0: 네.
1: 자, 그리고 1234번님.
0: 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1: 앞서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죠.
0: 네, 큰 바다는 작은 빗방울, 즉 어떤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지키죠.
1: 아멘.
0: 바다를 보고 자란 저에게 크게 와닿는 문장입니다. 오늘도 씨앗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네. 아, 지금 바다를 보고 자라셨대요. 약간 저도 이제 제 고향이 바다 쪽이었거든요.
0: 아, 그러세요? 아,
1: 물론 바다를 보고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도시에 있어서 바다 바로 옆에 집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0: 네, 네.
1: 바다를 보며 살진 않았지만 바다와 좀 친숙함이 있어가지고 바다, 전 산보다 바다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0: 아, 저도 바다가 더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1: 자, 그리고 지금 딱 보면서 지금 5976번님께서 장문의 문자 또 보내주셨네요.
0: 아, 주옥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 날마다 영적 보약의 말씀을 네 구절이나 보내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지인들과 매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선포문까지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선포문, 오늘은 성경 구절, 씨앗, 그 말씀 이미지 네 구절이 다 선포하는 형태의 말씀 구절들입니다.
0: 네.
1: 여러분께서 한번 그냥 힘차게 낭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8457번님 말씀 씨앗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주셨고, 아, 5101번님께서 바다 하시면서 좋아요. 바다가 너무 좋다라고 또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8893번님.
0: 네, 바다 같은 마음을 주소서.
1: 아멘, 아멘. 그런 어떻게 본다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 또 가랑비에 젖지 않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8457번님 또 문자
0: 네,
1: 주셨어요.
0: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의 큰 사랑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야, 할렐루야. 멋집니다. 멋진 결단 실천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7801번님께서 바다는 비에 젖지 않으리라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리 채플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2816번님 문자 주셨는데 아마 여름 캠프를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이제 시작이죠.
1: 네, 여름 사역 잘 보내시고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열매들이 가득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406번님.
0: 네,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이름의 뜻이

0: 봄바다입니다.
1: 약간 그 춘해 뭐 아니면 춘양 뭐 이런 이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5041번님께서 오늘 근데 이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마음 가운데 울림을 좀 드렸나봐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좀 거론해 주시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0: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1: 아 할렐루야. 바다는 비해졌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있으면 결코 세상 가랑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2450번님이시네요.
0: 네, 산꼭대기 십자가를 보며 온 세상에 예수님 보혈이 흘러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든 포용하고 녹아들게 하는 바다 같은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합니다.
1: 아, 할렐루야. 이게 저희 어머니 애창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0: 아멘.
1: 전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평소에 이제 가끔씩 이것을 좀 읊조릴 때가 있어요.
0: 어머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1: 에이, 그래서 오늘 서머 스페셜이잖아요. 들려드려야죠. 자 그리고 지금 1234번님 또 문자 주셨는데 네. 창파에 배 띄워서 바다에 나아갈 때 풍랑이 일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기도문 받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5302번님.
0: 네, 바다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다 함께 찬양하며 삽시다.
1: 아멘. 찬양이 우리 삶에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다같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렵니다.
0: 아멘.
1: 이미 승리하셨네요. 054번님이셨고요. 자 8236번님.
0: 네 샬롬. 날씨가 막지는 않지만 서머 스페셜에 의지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바다. 장PD님 저와 같은 찬송을 떠올리셨네요.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슴 떨리는 찬양이지요.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사실은 다음 곡이었거든요. 근데 썸머 스페셜은 약간 여러분의 신청곡이 좀 우선합니다.
0: 네.
1: 그래서 앞서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다음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틀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3328번님 문자 주셨고 3543번님께서도
0: 이분께서도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 은혜 받으며 멋진 하루 시작합니다.
1: 자 미용 봉사 가시는 분도 계시네요. 4600번님 네, 믿지 않는 동생 하지현 제 차례 오늘 타게 됩니다. 동생이 듣고 반할 수 있는 찬송이 꽃들도 일 것 같아서 혹시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20분 정도쯤에 들려주세요.
0: 지금 20분인데요?
1: 오늘 근데 이럴 수가. 아, 꽃들도요? 꽃들도? 자, 죄송합니다. 20분. 이거 그러니까 시간을 또 예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네, 꽃들도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또 풍성한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또 신곡들을 좀 소개하는 발굴단이 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좀 신청곡이 좀 2부까지 좀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까지 꼭 좀 방송을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키워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바다입니다.
1: 바다요. 바다. 그리고 오늘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995번님께서 제가 가는 태안 바다입니다. 가끔 찬양 연습을 여기서 해요. 목청 높여서 합니다. 하시면서 바다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주셨어요. 멋진데요.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꽃들도 신청 찬양입니다. 오늘 신청 찬양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찬양 먼저 좀 들려드릴게요. 자, 함께 듣고 찬양 발굴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하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서
1: 여러분께 신선한 찬양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찬양 발굴단.
0: 네, 오늘도 많은 찬양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귀에 채 닿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사랑했더란에서는 그 찬양들을 한 곡이라도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는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진행되는 코너였습니다. 그런데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이 코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만물 트럭이 이 기간 동안에는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자, 이 시간에요. 교육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쁜

0: 감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코너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좀 신곡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발매된 따끈따끈한 찬양들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는데, 감동적이고 또 좋은 찬양들, 특별히 6월 말과 7월 초에 굉장히 좋은 찬양들이 많이 좀 집중적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한 찬양들, 네, 다음 주에 또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0: 오늘은 그럼 몇 곡 들려드리나요?
1: 제가 추리고 추려서 다섯 곡 가지고 왔습니다.
0: 다섯 곡
1: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께서 계신 자리에서 듣고 은혜 받으시고, 또 틈틈이 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틈틈이 또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모두 영상 링크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샵 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찬양의 영상 링크 주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9178번님께서는 이 코너가 또 익숙해지셨나 봐요. 벌써 발굴이라고 문자를 미리 보내주셨는데.
0: 아, 대단하십니다.
1: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발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곡씩 찬양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그럼 집사님,
0: 네,
1: 이 곡들 좀 익숙한 곡이실까요? 아니면
0: 아니에요, 처음 들었어요.
1: 아, 그쵸? 네, 다행입니다.
0: 너무 신선했어요.
1: 아, 신선한 찬양들. 이미 들어보셨어요?
0: 찾아보니까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1: 예습을 하셨군요.
0: 살짝 했어요.
1: 아,
0: 살짝.
1: 이럴 수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곡씩 좀 소개해드리죠. 어떤 곡일까요? 첫 번째 찬양.
0: 네, 첫 번째는요, 정다운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사랑은.
1: 그러니까 뭐 사랑은,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찬양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찬양이 또 고린도전서 13장
0: 네,
1: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쭉 작사 작곡된 찬양입니다.
0: 저희 교회에서 지금 고린도 네, 13장 암송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1: 암송 챌린지.
0: 네, 이걸 암송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정말 뜨겁게 많은 분들이 올리고 있는데
1: 네,
0: 아, 이 찬양 가사 들어보니까 정말 말씀의 고백이더라고요.
1: 네, 내가 천사의 천사의 방언과 뭐 맞나요? 정확히 시작부터 틀리는데 아무튼 외우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네, 근데 정말 다들 이 막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0: 네,
1: 말한대.
0: 네, 다 필요 없고 오직 사랑.
1: 아멘, 아멘.
0: 그룹별로 정말 다 모여서 이렇게 암송해서 올리는데 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 근데 아까 가사가 조금은 성경 구절에서 약간 이제 그 노래 그 멜로디에 맞게 변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것으로 암송하셔도 좋으나 이 찬양을 불러도 좋으나, 너무 이게 성경 구조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이 됐고요. 6월 29일에 발매된 찬양입니다. 자, 뭐 시간이 뭐 제한되는 관계로 바로 이 찬양 여러분께 먼저 좀 들려드릴게요. 자, 찬양 발굴 일단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찬양입니다. 정다운의 사랑은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찬양 발굴단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찬양이었습니다. 네, 사랑은 네, 정다운의 찬양이었고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1: 과연 나는 이 가사 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아. 또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뭐 소개해드리는 발굴단 찬양은 약간 강약 강약 강입니다.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 빠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다양한 어떤 세대를 좀 겨냥해서 약간 좀 젊은 세대에 맞는 찬양과 그리고 조금은 이제 그 나이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또 맞는 찬양과 이렇게 약간 세대적으로 좀 다양하게 좀 곡들을 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찬양은 조금은 이제 그 젊은 세대에게 맞춤 좀 찬양으로 좀 전해드렸고요. 첫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1: 찬양 들을 때 그 문자 하나 왔더라고요. 4640번님께서 오늘 네. 아마 영화부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네. 영화부 엄마들이 선생님 집에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예. 귀한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마도 정말 엄마들을 사랑하니까 또 이렇게 초대해서 네네. 맛있는 식사를 또 섬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우리 집에서 이루어질 모든 시간이 은혜의 바다가 되게 하소서.
1: 아멘.
0: 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아무튼 그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자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영상 링크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발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자 다 듣고 싶은데 사무실에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1: 아유.
0: 영상 링크 발굴 네, 개별적으로 꼭 들어보시면 되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는 바다입니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문 키워드 바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찬양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두 번째 찬양 제목 좀 알려주시죠.
1: 제목부터 감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물인데요.
0: 네.
1: 감람나무.
0: 예, 이 찬양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래를 부르는 분이 굉장히 막 잘 부른다든지 곡이 막 세련되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약간 좀 소박해요.
1: 네.
0: 소박한데 그리고 되게 유명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발매된 시기는 7월 1일날 발매가 됐거든요. 7월 1일날 얼마 안 된 곡이에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이 되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감동이 특히 가사가 좀 그래요. 가사를 조금 좀 소개해드리면 지내왔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것은 겪어왔던 고난이 아픔이 아닌 것은 흔들리는 방황이 불안하지 않은 것은 두려웠던 삶들이 고난이 아닌 것은 지내왔던 시간들이 내 삶을 바꾸고 겪어왔던 고난이 축복이 되고 흔들리는 방황이 기도가 되고 두려웠던 삶들은 기쁨이 되네. 이 가사가 참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1: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그 아픔조차 우리 삶에 있어서 결국 은혜가 되고 그리고 흔들렸던 그 모든 시간들도 결국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 두려웠던 그 시간들이 머지않아 기쁨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어서 아, 참 그 소박한 고백이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1: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병들었던 내 몸이 슬프지 않은 것은
1: 아.
0: 가난했던 내 삶이 절망이 아닌 것은 홀로 걷던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것은 초라했던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것이 머잖아 아. 감사가 되고 믿음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결국 초라했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가 참 감동이 돼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0: 감람나무의 찬양이고요. 자, 찬양 발굴단의 두 번째 찬양입니다. 그 따뜻한 고백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찬양 발굴단 두 번째 소개해드린 찬양이었습니다. 감람나무였어요. 네,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가창력이 좋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진짜 녹음된 거 보면 제가 이제 그 나오는 곡들을 웬만큼 다 들어보려고 하는데 발매되는 찬양들을. 근데 막 녹음 상태도 뭐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투박하지만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전 너무 감성적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눈물 이 가사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병들어도 내 몸이 감사가 되고 어떻게 가난해도 믿음이 되고 또 우리가 홀로 걸을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초라했던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이 가사 정말 네. 마디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또 동일한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고요. 자, 아무튼 두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두 번째 찬양. 네. 아유. 발굴이라고 문자
1: 세 번째 주시고. 곡은 이제 빠릅니까 또?
0: 강약하기 때문에 분위기 바꿉니다.
1: 네. 세 번째 곡은요. 네. 어찌 표현하리요. 청춘 어찌 찬양단.
0: 어찌 표현하리요. 이 찬양이, 그러니까 청춘 찬양단이, 이제, 그 찬양, 젊은 찬양 사역자들이 좀 모여서, 이제, 오지로 갑니다. 오지라기보다는, 이제, 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농어촌 지역에 교회를 방문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축제를 엽니다.
1: 굉장히 힘있겠는데요?
0: 예,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서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발매를 했어요. 한 곡.

0: 네.
1: 피디님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0: 아, 제 스타일을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근데 너무 흥겹습니다. 일단 흥겹고 뭔가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어깨춤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그냥 기쁨이 있어요. 이 찬양에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 함께 그런 찬양의 열기 속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좀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있습니다.
1: 네,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0: 6월 25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청춘 찬양단의 어찌 표현하리요. 네, 그 흥겨운 리듬에 여러분 몸을 맡겨보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아멘.
1: 맞네요. 네. 어깨춤이 쳐져요.
0: 네. 훨씬 더 긴 곡인데 아. 일부만 좀 들려드렸습니다.
1: 아니, 근데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0: 아, 그리고 이제 뭐 찬양 인도하는 그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아, 그게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찬양 팀이죠. 위러브에 이제 박은총 이제 인도자가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예, 그분이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0: 그러니까 같이 사역할 만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런 산골이나 혹은 이제 어촌 뭐 이런 곳에 가서 그렇게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축제를 여는 거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네, 이 곡을 또 영상으로 보시면 더 막 기쁨이 넘칩니다.
1: 아.
0: 영상으로 보시면.
1: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0: 네. 아무튼 영상 링크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1: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영상 링크가 다섯 곡이나 다 한 번에 갑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샵 9330번 발굴, 네, 발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찬양들 영상 링크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바다입니다.
0: 네, 바다, 바다, 샵 9330번 바다 각각 문자 주셔야 됩니다. 발굴, 뭐 바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밖에 안 가니까 네,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찬양 발굴단의 네 번째 찬양을 좀 소개해 볼까요?
1: 이 곡은 또 제목부터 위로가 되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0: 네, 민호기 목사님께서 네, 찬미 워십 그리고 더 예전으로 간다면 소망의 바다에 이제 그 소망의 꿈이 있는 자유와 더불어서 이제 막강 듀엣이었죠. 듀엣이었고 이제 하늘 소망으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민호기 목사님이신데 예, 앨범 그리고 음반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1: 네.
0: 찬미워십이라는 이름으로도 뭐 최근에 찬미워십이 또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네 곡을 또 발매를 했는데 그 곡 전에 듀엣 프로젝트 해서 김하은이라는 자매님과 함께 이제 이 곡을 발매를 했어요. 당신을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인범 시인의 시를 좀 인용을 했다고 해요.
1: 네. 네, 그래서

0: 그래서?
1: 아, 근데 이게 지금 제목이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인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걸 모를 때가 많거든요.
0: 맞아요.
1: 네. 사랑은 받고 싶은데 왜 난 사랑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과거에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미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확신을 주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곡인지 또 여러분 삶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와 감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찬양 발굴단의 네 번째 찬양 들려드릴게요.

0: 네, 뒤에 더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영상을 받아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샵 9330번으로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찬양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6월 29일에 발매된 찬양이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곡들 여러분께 발굴단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집사님? 네.
1: 아, 이 곡은요, 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네. 꼭 껴안잖아요. 네. 꼭 껴안으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꼭 이렇게 아이처럼 껴안아주면서 토닥토닥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위로

0: 기도의 거기였던 것 같아요.
1: 말하지 않아도 기도가 되고 울지 않아도 위로가 되고 가만히 앉기만 해도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리고 당장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가사를 계속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0: 네, 정말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런 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도 잠시나마 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위로의 메시지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번째 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찬양 발굴단의 마지막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 어떤 곡일까요?
0: 아, 벌써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 곡은요, 난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1: 프레이저의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은 경우에는 프레이저 이 곡 앨범을 추천드립니다. 전체를. 버릴 게 없어요. 정말 뭐 물론 찬양이 어떤 게 버릴 게 있겠습니다만은 버릴 게 있을까만은 근데 이 곡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 사랑으로 이어지네.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난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네 곡인데 네 곡 다 너무 좋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다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6월 30일에 발매된 찬양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좀 특색 있는 곡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 좋은데 그중에서 난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네, 가장 특색 있는 찬양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추천 꼭 하고 싶은 그런 찬양이고요. 예, 귀한 고백으로 여러분께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발굴단의 마지막 소개하는 찬양이에요. 난 네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0: 자, 썸머 스페셜입니다. 아, 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이에요. 네.
1: 아, 역시입니다, 역시. 아,
0: 귀한 찬양, 네 번째 찬양 소개해드렸습니다. 난 네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프레이저의 찬양 함께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네. 네, 마지막 곡이었잖아요. 네. 정말, 아, 오늘 발굴단에 소개된 찬양은 다시 꼭 듣고 싶은 것 같아요.
0: 아, 오늘 좀 다양한 색깔로 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방송가족분들께 감동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1: 네, 샵9330번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0: 이 찬양들 다 맞아요.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렸던 모든 곡들 다 정리해서 링크, 영상 링크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발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2005번님께서 네. 오랜만에 여유롭게 듣고 있는데 발굴 이 찬양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줄이야. 야.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 아이고 박은영 집사님 늘 화사한 목소리 참 조화롭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시면서 저도 에너지 넘친다고

0: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이들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1: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0: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1: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0: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2: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1: 아멘.
0: 아멘.
1: 네,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생명의 말 프로젝트, 네, 묵상 노트 대신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어제였어요. 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생명의 말을 많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0: 네.
1: 살리는 말.
0: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또 왔죠. 네,
1: 많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 많은 분들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제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이 말씀이 선정이 됐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1부 시간 또 2부 시간에 함께 좀 나눌 예정인데 자 정말 이 메시지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헛된 또 허망한 생각들을 태워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겠죠.
1: 아, 예,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읽고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세상의 어떤 주장들과 소식들을 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좀 잘 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리고 너무 바쁘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에도 네 가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이 말씀이라도 붙들면 참 좋겠습니다.
1: 자, 오늘 말씀 또 네 구절 전해드립니다. 7월 7일자 오늘 또 씨앗 말씀 시편 93편 4절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1절 하박국 3장 13절 또 이사야 14장 27절 말씀 각각 전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키워드 어떻게 될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바다입니다.
1: 네, 바다. 네, 샵 9330번, 바다, 씨앗, 네,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한 사랑에 뜨는 공식 영양제, 보약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사님 저희 사랑했더란 2부 시간은 좀 신청 찬양들로 좀 꾸려지지 않습니까?
0: 아, 네. 이 코너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본인이 듣고 싶은 곡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곡이 있다면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집사님께서 어제 방송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런 표현하셨거든요. 나 호사를 누리고 가는 것 같다.
0: 맞습니다. 네,
1: 찬양의 감동과 찬양의 위로받고 가는 것 같다라고.
0: 정말 감사했어요.
1: 호사를 누리고 가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찌나 기쁘던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도 그런 찬양의 호사를 좀 누리시기를 그 풍성한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추천 여러분 기다립니다. 샵 9330번으로 듣고 싶은 찬양 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 듣기 전에 제가 1부 때 이미 좀 들려드리고자 했던
0: 네.
1: 하지만 신청곡들에 밀렸던 그 곡을 좀 전해드릴게요. 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계속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0: 네.
1: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0: 안 들을 수 없죠.
1: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청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0: 네, 두 곡의 찬양 들었습니다. 네, 이혁진의 은혜의 바다였고요. 이어서 지선의 주의 은혜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네,
0: 풍성한 찬양이 가득가득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지고 있는 서머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1: 아이, 왜 그러세요? 다시 정성해주세요.
0: 네,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요. 사랑의 드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이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찬양이 저를 이렇게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적셔주는 느낌?
0: 예, 그게 바로 또 찬양 페스티벌의 또 서머 페스티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1: 아이, 그만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0: 아, 근데 우리 신청 찬양 받고 있잖아요, 집사님. 네. 또 신청 찬양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그 몇몇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찬양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1: 네.
0: 일단은 1041번이 문자예요.
1: 지난 주일에 3구역이신가 봐요. 특송 찬양했는데요. 일상 듣고 싶어요.
0: 지금 약간 이제 손경민 목사님이 요즘에 얼마나 대세인지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행복 들려드렸거든요.
1: 네.
0: 행복이 손경민 목사님 찬양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앞서 방금 들었던 주의 은혜라.
1: 아멘.
0: 이 곡의 작사 작곡가가 손경민 목사님이세요.
1: 네. 그리고 일상도 그러면.
0: 일상도. 손경민 목사님의 작사 작곡 찬양인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부른 분들이 다 달라서
1: 네.
0: 그러니까 같은 분이 계속 부르지는 않아가지고 들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일상 신청해 주셨는데 조금 이따 들려드릴게요. 자, 2450번님 문자 주셨어요.
1: PD님 너무 위로가 되어서 마음이 먹먹해진 하나님의 눈물 신청합니다. 오늘 되게 많이 위로받으신 것 같아요.
0: 하나님의 눈물은 저희가 찬양 발굴단에서 이미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1: 네.
0: 네, 말을 버벅이게 되네요. 참고로 이게 저희가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1: 네.
0: 발굴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찬양의 링크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조회수가 800이에요. 800.
1: 그러니까
0: 800 조회수를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
1: 네.
0: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좀 감동을 받아주시니까 참 제가 소개하는 입장에서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1: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0: 아, 그 부담도 되고요. 한 분은 3003번님께서 씨앗 바다 발굴하고 어제 키워드였던 기억까지.
1: 아, 이렇게 되면은
0: 하나밖에 안 가요.
1: 네. 따로.
0: 맞습니다. 네 개를 한꺼번에 보내시면 하나밖에 안 가니까 하나만 신청해 주시. 각각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바쁘신 것 같아요.
0: 0360번님 문자 또 주셨어요.
1: 네, 항해자 찬양 신청합니다. 서머 스페셜 너무 좋습니다.
0: 아, 문자 주셨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곡씩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네, 송경민 목사님의 일상, 네, 아이빅밴드의 음성으로 좀 전해드리고, 또 항해자는 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너무 이제 그 심화 그림의 좀 음성으로 들었을 거기 때문에 김정성 목사님. 김정성 목사님 버전 말고 다른 버전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왜냐하면 그 저희가 이제 김정성 목사님의 음성으로 다른 곡이 좀 나갔기 때문에
1: 네.
0: 다른 버전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0: 공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나사렛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0: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이 시작된 후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절에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거기 사는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면 그 과부가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거다라고 하시죠. 일단 두 가지가 찜찜합니다. 첫째는 지금 엘리야는 어떤 신세입니까? 왜 그리 시냇가에 숨어야 했죠?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시돈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돈은 바알 숭배지의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둘째는 과부에게 가서 그녀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고아와 과부는 누구에게서든지 보호받아야 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명색이 선지자가 그런 과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거 역시 찜찜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자에게 쫓기는 마당에 바알 숭배지의 침장부에 들어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지만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명령이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과부에게 가라는 것도 그래요. 일단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명령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온 땅이 기근에 시달리는 그 상황에서 그 과부의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명령 다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뭘 보여주죠? 이 시대에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라, 가면 해줄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방법은 순종해라. 그러면 들어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기 전에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기 전에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시돈에 가면 안전할까? 과부한테 가면 정말 먹을 게 나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언제 자라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때 자라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도 그 과부의 믿음도 자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부 집에 가서 뭘 얻어먹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만나서 염치불구하고 물도 달라가 그리고 떡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좀 그랬을 것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요, 과부가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집에 떡은 없어요. 다만 밀가루 한 움큼, 그다음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여기라고 풍성하겠습니까, 선지자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우리 두 모자 이것으로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부에게 다 준비시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만, 그 하나님 말만 믿고 와가지고 선지자로서 염치불구하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과부에게 준비시켰다고 하신 음식이 고작 굶어 죽기 직전에 아들과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눠 먹을 한 끼 식사, 그것이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선지자는 여기서도 지금까지 했던 순종을 이어나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예상 못하시고서 나를 여기에 보내실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인도하신 이유는 나도 그리고 이 여인도 믿음이 더 자라도록 이끌어주신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이게 참 신비인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늘 지각하시는데 지나고 보면 늘 앞서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0: 나사로 사건도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위독할 때 마르다 마리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머뭇거리시죠. 그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왜 지금 오셨냐고. 왜 상황 다 끝났는데 오셨냐고 그랬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늘 지각이세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보게 되리라. 너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려고 일부러 늦게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향해서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일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과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집에 먹을 거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 그러면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건가?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상상했다는 거죠.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13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먼저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정말 사람으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지만 엘리야의 그 말은 뭡니까? 살고 죽는 것이 그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라 라는 말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라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 없다고 헌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이 안 좋다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여인이 선지자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12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래, 너의 고백 훌륭하다. 이방인으로서 이런 고백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정말 너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언제 하게 되는지 아느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해 볼 때 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준 겁니다. 여인은 선지자의 도전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기근이 끝나기까지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응답하시죠.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한 과부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그가 내놓은 작은 떡에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순종이고 작은 포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으로 상상하면서 작은 믿음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선뜻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속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편견 없이 환대하고 오직 복음의 본질로 29년 동안 치유 사역을 이어온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 천안 명문교회 임종원 목사와 성도들은 매주 화요일 충남 천안 시내의 무속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돕는 선교 사역을 2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3월 임 목사가 복음 사명으로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현재는 12주간 제자 훈련을 받은 교인 10명이 이 환대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은 신당 정리를 요청하는 무속인들을 위해 직접 신물을 철거하고 폐기하는 일까지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곳의 신당을 철거해 이들을 건전한 신앙 공동체와 연결했습니다. 세 차례의 큰 수술을 겪으면서도 남편과 사역을 지켜온 박옥진 사모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무속인들을 돕는 일이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속인들의 손을 묵묵히 맞잡아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을 돕는 섬김이 교계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교주가 사법당국에 구속되더라도 외부의 수사를 핍박으로 위장해 오히려 내부 결속을 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이단 교주들의 사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아가동산 김기순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리고 JMS 정명석 등은 성폭행이나 횡령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뒤에도 조직과 연계 기반을 상당 기간 유지해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최근 신천지 이만희 씨가 당원 가입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 역시 내부적으로는 신도들을 단속하는 기회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와 정부 당국은 이단들의 교리 변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탈퇴자들을 품어낼 선제적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가 강력한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 대규모 긴급구호물자와 이동식 의료 인프라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자체 전용 화물기 4대를 동원해 총 145톤 규모의 긴급구호물자를 현지에 수송하고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모두 갖춘 대형 이동식 현장 병원을 설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현장에 전문 의료진들을 급파해 지진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된 이재민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정수장비와 위생용품을 신속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측은 이번 재난구호활동을 통해 상처받은 이재민들에게 치료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사랑을 온전히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사역 공동체인 킹스테이블 아시아가 서울 혜성교회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 환대와 리더십 양성을 위한 전문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킹스테이블 아시아는 다윗 왕이 장애를 가졌던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 평생 함께했던 성경 말씀에 기초해 장애인을 복음의 주역이자 선교사로 세우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단체는 이를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학 교육과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구호물자 공급과 해외 현지 선교를 책임지는 전문 미션 기구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건강 문제나 안식년 등으로 국내에 임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선교 지원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통합총회는 전국 노회가 최소 한 개의 선교관을 마련하는 이른바 1노회 1선교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귀국 후 머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전국 선교관의 위치와 예약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국 16곳의 교회가 선교관 제공에 동참했으며 서울 승리명성교회와 경기도 고양 거룩한빛 광성교회 등이 총회 선교관을 수시로 관리하고 필요를 채우는 연대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해외다문화선교처

0: 유현웅 총무는 이번 플랫폼이 선교 자원을 하나로 엮어 선교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든든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가장 목마르게 하는 숫자를 9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9는 거의 다 채운 것 같지만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한 칸만 더 채우면 10이 될 것 같기에 사람의 욕망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텐데, 조금만 더 성공하면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그 자리에 도달해도 또 다른 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채워도 채워도 끝없는 갈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을 통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왜 우리는 늘 목이 마를까요? 돈과 성공을 얻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값을 치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은혜의 생수로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화요일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지체들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지금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온 천지의 가장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최고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이 복된 권리를 부디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도 라디오 앞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 되길 원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문자메시지 샵 9330번 우물정 누르시고 93

09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한 우리 대전극동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면 기도 내용 끝에 전화라고 적어주시고 신원 밝히기 어려우시면 익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예요. 예수 더 알기 원하만.

0: 대장극동방송 중복의 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동행교회 섬기시는 위정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젊은 이 사역, 청년 사역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1: 아마 여름이 되면은 다들 네. 아마 우리 청소년, 청년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0: 네네.
1: 네네. 캠프도 있고 수련회도 있는데 네. 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
0: 예,
1: 네,
0: 우리 동행교회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1: 네네. 7월에 이번에는 저희가 국내 선교를 가는데요.
0: 네.
1: 시골에 이제 아, 요즘에 제가 이제 몇 군데 가봤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도 많이 줄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0: 네.
1: 저희가 매년 저희 성도들이 주일날 가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님들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요.
0: 네.
1: 이번에도 지금 7월 마지막 주에 네. 그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주일을 아예 같이 가서 보내시는군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기다리는 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소망의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121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0: 아멘.
1: 아멘. 거칠고 뜨거운 광야를 걸어야만 했던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가장 절실한 것은 궁궐도 아니

0: 아니고 이 타는 듯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하나였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의 그 뙤약빛 아래에서 홀로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지치고 힘든 상태죠. 아마 2026년에 7월을 시작하며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보고 새 힘을 내보려고 하겠지만 그 광야에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와 문제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죠. 너의 오른편에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주님의 그늘은 세상의 열기를 식혀주는 위로의 그늘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부둬주시는 치유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숨을 고를 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기고 주님 말씀 붙들고 또 오늘을 살아내시는 귀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간직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승리 있으십시오.
0: 아멘.
1: 네, 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네, 오늘 동행교회 섬기시는 위정원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게 되는데요. 네, 전화 연결 원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6133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권사님.
1: 네, 반갑습니다.
2: 네.
1: 네, 어디 계시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2: 네, 세종 온누리교회 선우순옥 권사입니다.
1: 아유, 그러시군요. 선우순옥 권사님. 네. 늘 이렇게 이 시간을 지켜서 방송을 듣고 계신 거죠?
2: 듣고 이 시간 같이 그냥 기도하시고요.
1: 있어요. 진정한 네네. 중보기도 동역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사님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네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2: 네, 그 병가위 집사님이라고.
1: 네.
2: 네, 지금 이제 그 유방암 그 표적 그 항암 치료가 내일 12회차 마지막 해요.
1: 아이고, 12회까지 네. 하셨군요.
2: 네.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받고 나면 엄청 힘들어 하고.
1: 그렇죠.
2: 네. 네, 너무 힘든가 보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내일까지 정말 잘 버텨줘서 감사하고, 또 내일 이제 그 마지막 진료 받고 나서는, 치료 네. 받고 나서는 완치 판정을 받기를.
1: 아멘, 아멘.
2: 네, 소망하고 있고요.
1: 네, 네.
2: 또 자기가 사역했던 또, 그, 이제, 치유자를 하셨기 때문에.
1: 아, 치유를 하셨었군요.
2: 네네. 네. 그, 사역을 또, 다시 이제 회복해서 잘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1: 아멘.
2: 네. 그, 용기 잃지 말고 더 힘을 내서.
1: 네.
2: 독수리처럼 날개 놓쳐서 활을 날았으면 좋겠고.
1: 아멘.
2: 또, 이제, 한 분은 95세세요.
1: 예.
2: 저희 그, 윤무선 권사님이라고 오빠 되시는데.
1: 네.
2: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러는데 지금 또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1: 네.
2: 그런데다 전이가 되셔가지고
1: 네.
2: 이제 동생으로서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또 이제 뭐 우리 생명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그래서 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1: 네.
2: 좀 이 전화 기도를 통해서 오빠가 믿지를 않으셔요.
1: 그 간암 판정 받으신 그 오라버니는 네. 95세시라고요?
2: 네네.
1: 네, 근데 예수 안 믿으시고.
2: 예예. 윤종복 씨.
1: 유.
2: 윤종복.
1: 윤자 종자 복자 어르신이신데.
2: 네네.
1: 아유,
2: 얼마 전에 영접은 하셨어요.
1: 아유 그래요. 네네.
2: 서울 네. 올라가서 영접 시켜드리고.
1: 네, 서울에 사시는군요.
2: 네네.
1: 알겠습니다.
2: 남은 여생 고통 안 받으시고
1: 그렇죠. 천국 소망으로
2: 네,
1: 이제 계실 수 있도록
2: 가지시라고는 하고 왔는데
1: 네.
2: 네, 천국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1: 아멘. 그렇게 되실 네, 겁니다. 권사님
2: 네. 네,
1: 우리 목사님이 네. 계속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2: 네,
1: 네. 네 우리 기도에 응답 있기를 바라며 우리 변가희 네. 집사님 이제
2: 네.
1: 그 지휘자로서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2: 네.
1: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고요. 또 다른 또 그 성도님의 오라버니 네. 윤종자 복자 어르신
2: 네, 권사님 네. 오라버니
1: 권사님의 예, 오라, 네, 네. 오라버니 되시는 이 어른에 위한 기도도 목사님께 연결하겠습니다.
2: 네.
0: 네, 권사님 위해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2: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 네.
0: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며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네. 정금같이

0: 빚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1: 아멘, 아멘.
0: 주의 신실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2: 아멘.
0: 사랑하는 우리 병가희 집사님이 벌써 12번의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이제 마지막 치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영적 육체적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치는 마지막 마침표의 순간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 육체 연약함과 부작용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아버지 아멘. 모든 아픔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강한 능력을 주님 우리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비록 치료의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 되겠지만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 육체가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마지막 차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는 것은 이러한 육체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영적 침체 외로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지휘자로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받는 아버지 귀한 지도자로 세우셨었는데 이 치료의 과정이 다 끝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많은 이들 앞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하며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1: 아멘.
0: 귀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유하시는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의 신실하심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또 특별히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95세 된 오빠 윤종봉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안의 고령의 가난 판정과 아버지 전이까지 많은 상황들이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순간이지만 아버지 그 순간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날마다 육신은 죄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안고 이제 더 이상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빠 되시는 윤종봉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런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2: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1: 권사님 감사합니다. 선우 권사님. 네, 세종원 누리교회에 네. 섬기시는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정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은혜가 되네요. 병가의 집사님 이제 승리의 계가를 찬양대에서 지휘하시는 그런 귀한 날 속히 오실 줄 믿고요.
0: 아멘.
1: 또 우리 또 어르신 윤정북 어르신 천국 소망으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기도드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9507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따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따님, 딸이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없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혹시, 어떠할지라도, 걱정과 불안의 싹이 우리 딸을 엄습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신 이제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몸에 이상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결과
0: 아멘.
1: 정상으로 잘 나올 거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0: 네. 아유,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아마 무슨 뭐 큰 문제가 있기보다는 그냥 검사를 한 거일 텐데요. 우리 엄마 그래도 아 뭔가 검사를 하고 병원 가고 그러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 네.
0: 기도하신 제목대로 네 아마 우리 딸 건강 아무 이상 없이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을 우리 딸을 통해 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자녀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아버지 걱정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딸이 피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비록 이 기다리는 시간이 짧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의 안개가 가득할 텐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1: 아멘.
0: 그 두려움들을 다 거둬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미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왔으니 그 안에 감사와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불안에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 바라보며 늘 기도하였던 그 마음처럼 주님이 이미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우리 9507님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따님 좋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기쁨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십시오. 예,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5593번이에요. 따님 역시 어머님께서 따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저희 딸 이름이 이예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은인가요? 네, 우리 딸 이예은 취업 준비 중인데 내일 3시에 면접이 있어요.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면접 시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잘 답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합격의 소식도 듣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신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따님은 더 많이 기도하겠지요.
0: 네.
1: 네, 믿음의 따님, 믿음의 어머님 걱정 마시고요. 저희 함께 기도하십시다.
0: 네. 아이고,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잘 장성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도에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딸 이렇게 장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실력을 갖추어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3시에 면접이 있다고 하는데 꼭 우리 딸 예은이가 그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가 함께하겠다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꼭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 뭐 너무 긴장하거나 두려움으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딸의 마음 가운데 넉넉한 평안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일 마주할 면접관들의 눈과 귀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딸이 대답하는 마음 가운데 그 진솔함과 아버지 하나님 실력들을 꼭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질문을 들을 때에도 지혜의 영을 부사 아버지 명철하게 그리고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예은에게도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예은 자매님 담대하게 주님 손잡고 가셔서 마음껏 답변하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0: 아멘.
1: 네, 기도하는 네. 어머님, 기도하는 따님 참 아름답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093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는 교대 근무를 하는 그 일을 하는 5살, 7살 아이들의 워킹맘입니다 하셨네요. 네, 아이들 기르면서 또 교대 근무, 이 교대 하시나요? 인사이동 기간인데 교대 근무가 아니라 행정 업무로 부서 이동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행정 업무로 옮겨지고 만남에 복 주셔서 좋은 만남 가운데 아이들 돌보는 일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하셨는데요. 아, 여기도 또 예은이가 있네요. 예은이, 하은이, 네. 예수님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까? 예, 이 아이들 저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교육기관, 또 선생님, 또 친구들, 교회 이렇게 잘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0: 네.
1: 하신 어머니 참 젊은 어머니신 것 같아요. 예, 기도하며 자녀들 기르며 또 일하면서 참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0: 아마 우리 애기들이 5살, 7살이면 엄청 눈에 네. 이렇게 많이 들고
1: 손이 많이 갈 때죠.
0: 너무 이쁘고
1: 네. 네.
0: 손도
1: 네.
0: 많이 가는 나이인데
1: 네.
0: 아마 보니까 교대 근무 하시는 거 보니까 간호사나 이런 이제
1: 네.
0: 직종에 계신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6093님 꼭 기도가 응답되기를 또 우리 좋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생님 좋은 기관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 내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5살, 7살 귀한 아이들을 선물과 같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특별히 인사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이동이 잘 돼서 우리 아이들과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아버지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의 치우침과 아버지의 지침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버지 더 많이 보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손이 더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번 반려 가운데 인사이동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좋은 일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이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학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아버지 좋은 교육기관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선생님

0: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영적으로도 아버지 성숙할 수 있도록 귀한 만남, 귀한 곳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모든 가정의 축복이 이 6093님의 가정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이 가정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계획으로 이루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성도님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예은이 하은이 어머니 축복합니다. 2682번이에요. 네, 신경성 역류성 식도염과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우울증까지 겪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드네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네요. 네, 얼른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아마 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러한 몸도 힘들고 또 그러한 고통들 때문에 트라우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 빨리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682님 신경성 역류성 식도염과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또 이렇게 우울증까지 와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육체 질병으로 인해 마음의 에너지까지 다 고갈되고 결국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마음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은 영혼을 낙심하게 만들고 영혼의 침체는 다시 육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2682님을 꼭 붙들어주셔서 이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연약한 부위에 주의 보혈이 덮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치고 힘든 마음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치고 힘든 삶의 트라우마와 우울증이라는 모든 아버지 그 그늘들이 또 먹구름이 다 거치게 하시고
1: 아멘.
0: 주의 손길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1: 아멘.
0: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2682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성도님, 이 힘든 시기를 주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스스로도 가장 불편하신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곁에 찾아오심을 느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마음과 귀에 병을 얻었습니다 하셨네요. 네, 많이 힘드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셨는데요. 치유와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지금이 은혜 받은 만한 시간이십니다. 정말 문자 잘 주셨고요. 우리 목사님과 말씀 나누시면서 치유도 받으시고 마음의 그 위로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아멘. 놀라운 시간 만나십시오.
0: 아멘.
1: 네.
0: 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히 뜨겁게 믿었던 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여러 가지 병을 얻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물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하나님과의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다고.
1: 아멘.
0: 다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기도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시작인 것 같아요.
1: 아멘.
0: 꼭 하나님께서 치유와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간절하게 함께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멀리하다가 마음과 귀에 병을 얻었던 이 상처와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려 했던 그 마음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셨고 맨발로 뛰쳐나와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끄럽고 거칠었던 세상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오니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셨던 아버지의 너른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님을 만났던 첫 번째 그 감격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

0: 옮기며 품었던 열정들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메말라버린 심령에 오늘 이렇게 뜨거운 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가슴이 뛰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심령의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회복하시는 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야 될지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에 기꺼이 나의 삶을 맡기며 던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1: 아멘.
0: 끝까지 찾아내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꼭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성도님.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셨습니다.
0: 네,
1: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은 밖에서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일단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예배 자리를 반드시 나가셔야
0: 아멘.
1: 되겠죠.
0: 맞습니다.
1: 네. 네, 또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 극동방송 정말 24시간 함께 하잖아요. 그것에 찬송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님을 불러보세요.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하시면 성령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 36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동행교회 섬기시는 위정원 목사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기도 요청하셔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6755번 번호 쓰신 성도님, 저희 교회 속해 가족 중 김 집사님께서 경제적인 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 없인데 덮친 격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다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제적인 것도 풀어지고 건강도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네, 성도님 소식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기적, 주의 은혜를 맛보겠습니다.
0: 네, 우리 집사님 가정의 경제적인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 예배의 자리도 잘 나오지 못한다고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비바람에 바람과 파도에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에 앞서 나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였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지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는데요. 우리 집사님 어디 있든지 간에 뭐 이 중에 파도 때문에 두려우시겠지만 주님으로 평안하시고 샬롬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1: 아멘.
0: 네, 우리 간절한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한 기도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 집사님의 삶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건강의 문제 이렇게 이중의 파도 가운데서 깊은 아버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막연한 문제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막힘이나 육신의 고통이 영혼까지 무력하게 만들어 예배의 자리에도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없어서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 집사님을 아버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이 순간에 사단이 틈을 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배는 드려서 뭐하냐고 얘기하는 이 음성
1: 주여.
0: 아버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에 아버지 억눌리고 덮여지지 아니하도록 그의 눈에 그의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군만마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반전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김 집사님 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결국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모든 결핍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의 손길을 꼭 경험하기를

0: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1: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많이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늘 곁에 계시면서 사단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참. 삼킬 자를 찾을 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0: 6.15 성도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김 집사님에게 얼마나 든든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8217 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윤아 아버님이시군요. 윤아가 7월 11일부터 12일 주일까지 뇌척수 MRI 촬영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셨네요. 강 집사님, 이번 검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평안히 진행되고 MRI 결과 깨끗하게 나와 재발이나 새로운 이상 소견 없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유나의 몸과 마음 하나님 만져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증상들 속에 역사하시는 치유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유나 어린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는 의사 선생님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아버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저희가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네, 이번 검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부탁합니다.
1: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얼마나 힘든 검사들 또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강병길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윤아가 잘 검사도 잘 받고 결과도 너무너무 좋았으면 좋겠네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윤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연약함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세포들과 조직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MRI 모든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정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우리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나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들으면서 유나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이 아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도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이 사랑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 졸이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이미 주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0: 아멘.
1: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꼭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세상의 그 어떤 소망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치유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우리 유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유나 씩씩하게 검사 잘 받고 아멘. 또 좋은 소식 알려주십시오. 우리 아버님, 유나 아버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 아멘.
0: 네, 그 마음 꼭 주님이 보실 거고요. 정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아이로 유나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3318 번호 쓰시는 성도님, 어머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따님에게는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따님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상태이시고요. 아드님은 아직 혼전인 것 같아요. 또한 대은교회에 섬기시는데 수요 반주자 구해지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기도한 것 같은데요.
1: 네,
0: 좋은 또 소식이 있기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우리 3318님의 자녀분들과 또 우리 대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서로를 바라볼 때 주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나 세상의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두 사람의 만남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우리 딸에게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오니 사랑한 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기다린 동안 아버지 사랑하는 두 딸의 가정에 낙심이나 지침이 있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버지의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은교회 수요 반주자를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0: 아름다운 찬양과 아버지 안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응답될 수 있기를 우리 대흥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 아멘. 믿는 성도님, 대흥교회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또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반주하는 그런 좋은 축복의 기회도 구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0: 아멘.
1: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 네, 3039 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친한 친구, 동료가, 직장 동료인가요? 친한 동료가 금주에 검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역체계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면역체계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검진 결과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신 참 귀한 친구분이세요. 네, 친한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요청하실 수 있다니 참 멋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우리 3039님의 동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동료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면역체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검사 결과가 아무런 탈이 없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미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좋은 아버지 결과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이상이 있진 않을까 하는 근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3039님과 그의 동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친구분, 예, 네, 좋은 결과로 친구의 참 그 사랑, 우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826번이에요. 저는 전파 선교사로 섬기는 우리 가정입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전파 선교사님. 네, 10월에 자녀 결혼 앞두고 있는데 자녀가 이제 집을 계약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녀의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신 참 행복한 기도입니다.
0: 네.
1: 너무 자녀의 결혼 또 살 집을 마련하고 또 이제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얼마나 부모님의 기도가 깊으실까요?
0: 네.
1: 네, 주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축복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사랑하는 9816님 이제 자녀 결혼 앞두고 얼마나 설레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또 중요한 결정들을 아버지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10월에 이제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될 곳 바로 보금자리 집입니다. 재정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합당한 처소를 허락하시고 이제 계약을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마다 아버지 안에 어떤 어려움도 잊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낙심이나 불안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아버지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순간순간 보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너무나 놀랍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언약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먼저 서로를 더 사랑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이 부부의 신실한 서약 가운데 아버지 평생에 살아갈 큰 힘을 얻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쁨으로 아버지 안에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걸음에 복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성도님, 전파 선교사님 참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이제 좋은 소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마지막 기도 되겠습니다. 8840번이에요. 저의 둘째 손주가 8월 7일

0: 이제 출산 예정인데 조산기가 있다고 해요.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8월 7일이면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죠. 네, 조산기가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 일로 사랑하는 며느님, 며느리 최은옥 자매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도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며느님의 믿음의 문제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어머님이세요. 네, 저희가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8840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손주가 이제 예정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버지 조산기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또 닫으시는 분 주님이신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둘째 손주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됨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꼭 알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최은옥 우리 며느리가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고 세상의 선물과 같은 우리 손주들을 허락한 아버지 안에 통로가 된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최은옥 우리 성도가 하나님 꼭 만나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와 이 생명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가정 가운데 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꼭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이 가정 되기를 주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와 우리 며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우리 자매님, 우리 며느님 참 행복하십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는 네, 조산기가 있다고 하여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요.
1: 아멘.
0: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기회 되십시오. 어머님이 며느님과 손잡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1: 아멘.
0: 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못 드린 기도는 내일도 계속됨을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J 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긴박하고 눈물 나는 사연들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동행교회 위정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우리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죠.
1: 네, 비가 이제 장마가 그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이제 계속될 텐데요. 오늘 아까 처음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그늘 되어주신답니다. 낮에가 우리 상하게 못한다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기도의 응답 많이 받으십시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성령인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 신성동 높은뜻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알지 못하는

0: 은혜가 심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문화 중에서 틈새 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틈새 시장은 전체 시장 중에서 또는 대기업 어떤 큰 회사들이 생산품을 개발하고 또 시중에 내놓고 장사하는 내용이 아닌 대기업들이 그리고 일상 기업들이 놓친 이 틈새, 이건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사업을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사례들이 가끔씩 있어요. 틈새 시장, 큰 기업들이 놓친 영역을 개인들이 또는 작은 기업들이 붙들고 상품화 시켰을 때 나름대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축복이 따르더라 하는 힌트죠.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 선교학적으로 창조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우리에게 해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카 야만적 신앙들이 와서 박해하고 핍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그만큼 악성, 그렇게 야만적인 신앙의 이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신사적인 믿음을 가졌던 베리아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서 에게해 연안까지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새로운 헬라의 중요한 도시에까지 호의를 하며 약 320km, 얼마나 신사적이고 신사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아덴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한 거예요. 아덴에 도착해서 현장을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닙니다. 길길마다 그 모퉁이마다 이 대리석을 깎아서 형상을 만드는데 이게 예술 작품이니까 보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이 아덴 사람들은 예, 학문성도 높고 철학성도 높고 그리고 예술성도 높은 문화인들인데도 종교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미개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종류만 300종류가 되고 우상의 조각품만 계산을 해보니까 3만 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덴 사람들, 오늘의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개한 종교성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격노하게 되고 바울이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을 분을 일으키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키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돼서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세 때 레위지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격노합니다. 의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테네 시내에는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되는 이 소크라테스가 늘 아고라 광장에서 철학을 논하던 아주 대표적인 광장 하나가 있어요. 이 아고라 광장, 바울이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스펙이 좋았고 학문성도 높았고 헬라 철학에 능했고 히브리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과 히브리의 시민권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덴 지역의 이 철학의 도시에 갔다가 거기서 바울이 휩쓸립니다. 이 번뜩이는 지식과 이 철학과 그 능력을 거기서 막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아덴 지역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많다. 이걸 발견해요.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22, 23절을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네.
2: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1: 아멘. 바울이 아덴 지역을 길거리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는 걸 발견하면서 아구라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종교성이 많군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신들이 각각 자기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다 있는데 유독이 한 신만 이름이 없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신의 이름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신 하나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야, 이 적용의 천재 아니에요? 아, 바울이 정말 선교학자로서 제일 권위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 헬라 철학의 두 양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 우주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서로 논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바울이 탁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호기심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네가 그럼 강단 한번 세워줄 테니까 한번 설명해 볼래? 해가지고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 세워진 바위덩어리, 이게 야외 강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철학자들의 허락을 받고 그 강단 위에 올라가요. 이 설교를 아레오바고 설교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세 가지 내용을 탑재합니다. 24, 25절에 보면 거기서 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참 하나님, 여러분들은 우상, 피조물을 깎아서 예술성을 가지고 보기 좋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신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크기가 달라요. 이 광활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두 번째 메시지로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은 맹인이 눈을 감고 더듬적더듬적 하는 것처럼 찾고 있지만 그래서 신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신을 찾으러 가고 있지만 내가 아는 참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상관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은 찾아가는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신, 그래서 가까이 계신 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믿는 그 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이 유명한 시인, 국민 시인이 외쳤던 19절 하나가 있었으니 우리는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 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의 정체성, 즉 자존심을 쫙 일으켰던 멘트 하나가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소피스트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도 철학자라고 나도 학문에 잘 된다고 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큰소리치는 사람이 아덴에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우월주의를 갖고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우월주의로 살아가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았던 것처럼 이 아덴 사람들이 자기는 머리가 좋다고 학문성이 높다고 하면서 우리는 근원이 달라. 우리는 제우스 신의 최고신이거든요.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 우린 종족이 다르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모든 우주의 인류는 한 혈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우스 신의 소생이 아니라 이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여러분은 우상 같은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소생입니다. 아테네 사람들과 베리아 사람들과 데살로니카 사람들과 빌립보 사람들과 고린도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원래 시조가 한혈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됐고 그 하나님을 옛날에는 알지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우리, 그러니 아덴

사람들이여 회개하십시오 하고 외치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똑똑한 설교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우주를 관통시키는 우주론적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을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참 이상하죠? 결과는 한 4명 정도 될까 싶어요.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했는데 굉장히 소수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나가면 교회가 생깁니다. 빌립보 지나갔더니 빌립보 교회 생겼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나갔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잖아요. 베리아 지나갔더니 베리아 교회가 생겼잖아요. 고린도 갔더니 고린도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덴에는 교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작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설교 끝났는데 그렇게 철학적이고 우주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가말리엘의 문화세의 제자답게 설교를 했는데 멋지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했다고 해서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하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러니예요. 모순이다, 모순. 뭐냐면 아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학문성이 높아요. 스펙이 다 좋아요. 그래서 나도 철학자라고 자칭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미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도 지식 여하에 상관없이, 머리 좋은 거 상관없이 오늘날도 계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지구촌에 최고 똑똑한 사람이 아덴에 살고 있었다면 박사가 최고 많은 곳이 대덕연구단지. 여러분, 용산에다 돌을 던지면 별이 맞을 확률이 몇 분지 몇이래요. 어지간하면 별이 맞는데요. 대덕연구단지에 돌을 던지면 박사가 맞을 확률이 일반인이 맞을 확률보다 훨씬 높대요. 박사가 많은 이 연구단지, 여기서 우주항공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을 쏘아올릴 때마다 나로우에서 쏘아올리죠. 다른 나라에 가서 쏘아올리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주 비행을 날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덕 이 연구단지 안에 있는 박사님들만 모인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박사님들의 이 미개성을 고발하면서 기독교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항공우주를 쏘기만 하면 그때 반드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한 관례가 있었으니 그게 돼지 머리를 잘라서 절을 하고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별은 첫 번째는 1호요, 두 번째는 2호요, 세 번째는 3호고 이렇게 해서 여러 별들이 올라가서 다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현대 문물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호에 4호가 있는 줄 아시나요? 4호가 없어요. 왜? 죽을 사짝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박사님들의 작품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보가 있고 지금까지 흐트러짐 없이 계승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배우지 못했거나 많이 배워서 경지가 신적 수준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래요. 아덴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 신에게 복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포세이돈에게 빌고요. 아데나에게 빌고요. 이렇게 빌는데 한켠으로 불길함이 탁 생각에 치고 들어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신이 또 혹시 진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지어놓고 또 다시 빕니다. 나에게 이 복을 주시고 내 아들에게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치우고 나옵니다. 혹시 이 신에게 제사하다가 혹시 또 딴 신이 질투하지 않을까? 해서 또 신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3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의 미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3만 개를 만들어 놓고도 저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기타 등등 신, 그래서 이름 없는 신에게까지 드림으로 이 우주를 창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모든 신이여 누구도 진노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한 것이 마지막에 이름 없는 신이었습니다. 이제 이름 없는 신을 다시 해석합니다. 이름 없는 신은 뭘까요? 불안이에요. 인간 실존의 불안이라. 불안. 우리는요, 불안한지도 모르고 지금 불안하고 있어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중요한 만남을 가지고 가기 이전에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아는 불안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불안도 있어요. 이게 부교감 신경계가 내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걸 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맹인들은 눈 감은 것 때문에 불안해요. 안진뱅이는 가지 못해서 불안해요. 말 못하는 벙어리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약속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이미지를 선포하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은 눈을 뜨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뛰지 못하던 사람은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하고 사막은 샘을 내고 광야는 강을 낼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메시아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메시아의 자리는 인간 불행의 자리였어요. 안진뱅이에게 찾아와서 네가 일어나고 싶으냐? 네가 눈 뜨고 싶으냐? 네가 걷고 싶으냐? 네가 말하고 싶으냐? 하면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고 거기다 하나님을 부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었어요. 인간의 불안의 현장, 거기에 바울은 발견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죄인들을 찾아다녀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불안한 요소가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가까이 만져줄 수 있어요. 왜? 메시아가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떡을 달라는 이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생선을 달라는 이에게 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떡을 달라는 이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는 이에게 생선을 주시고 배고파하는 이에게 양식을 주시는 정확무한 인격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천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숲에 들어가서 자연을 노래합니다. 야, 이 자연 옛날에는 황망한 광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자연이 됐을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줄행랑을 치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무신론자가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하십니다. 네가 오늘부터 예수 믿으려고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여전까지 무신론을 주장했는데 어떻게 체면도 안 되죠. 그 대신에 하나님 저 곰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떠서 곰을 딱 보니까 곰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잡아먹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해를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무신론이라고 하더라도요, 갑자기 급할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래요. 성경은 말씀해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할 그때 그걸 핑계 삼아 하나님을 불러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 이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오기만 하면, 나를 불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의 자리가 어디예요? 평안한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불안한 자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빌미로 삼아 불러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서요, 자녀도 잘 되고 다 평안해요. 그런데 누구나 공평하게 인류라면 모두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과 동물들은 죄의 인식이 미개해요. 근데 우리는 죄의 인식이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인식은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를 불안을 촉진케 합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지식을 믿으라 큰 소리 치던 분들도요, 죽음 앞에 서면 불안해져요. 그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요, 그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죄를 지을 자유만 있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불안적 씨앗이에요. 누구나 부교감 신경이 떨고 있어요.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불안에 보이지 않는

0: 죄의 인식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저걸 내가 죄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지불한 자에게 또 죄값 내놓으라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불안적 요소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마귀가 이놈 죄인이지 할 때 우리는 이놈 네가 저 죄인이지 하고 우리는 대공격할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는 원수의 높은 것을 거느릴 것이다. 이게 모세가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한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죄인 맞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떠는 것도 맞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갈 때 담대하십시오. 우리 죄값을 묻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우린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행복하다는데 우리는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목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봐도 행복하고 본인도 자꾸 행복하다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서 될까 싶을 정도로 민망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분들이 소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왜 성경은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나의 실제는 왜 행복이 없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주간에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실 거예요. 원인을 알려주실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끙끙대면서도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포하실 겁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이 회개가 우리가 붙잡는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회개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다가오실 겁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신성동 높은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63-9481번 높은뜻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구원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버려진 인생, 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죽은 분으로 우리를 섬겨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 461번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비발디는 20여 곡이 넘는 오보에 협주곡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오늘 3악장에서는 비발디 특유의 리토르넬로 형식 합주 그리고 독주 다시 합주 독주식으로 구성되는 방식의 리토르넬로가 3악장에서도 주된 방식으로 연주되고 있고요. 이 작품이 20곡이 넘는 오보에 협주곡 가운데 가장 많이 연주되어지는 이유는 화려한 기교보다 오보에 노래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펼쳐지는 선율의 미가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 461번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연주,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카운트 테너 임형주의 음성으로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하이든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의 1악장 비바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전주곡 15번 D플랫 메이저 빅방울. 오늘 이 작품을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쇼팽의 전주곡 15번 D플랫 메이저 빗방울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을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T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7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느지막히 찾아온 장마철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이 기간이 되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묻어둔 북한군의 지뢰가 집중호우 때문에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가 있어서 군 당국에선 거듭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일대에선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하천을 통해 지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를 발견했을 땐 절대로 만지지 말고요.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전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지뢰가 이미 오래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불과 2년 전에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를 추가로 매설한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죠. 매일같이 장벽을 올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뢰를 매설하고 남과 북은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기도의 한 줄로 함께 해주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그 기도를 함께하고 계신지 계신 곳도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무어람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이나 여러분이 계신 곳 지역까지 기다리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첫 찬송 믿음으로 살겠네 함께 했는데요.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하얼빈에서 보내요. 우리 하얼빈에서 애청하고 계시는 청취자분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이동하는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새싹회원 찾아오셨는데 어디서 이동 중이실까요? 우리 군 장병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0490님의 기도의 한 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뢰 피해 같은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하시면서 수원에서도 기도의 한 줄로 출석해 주셨어요. 의정부에서 점심 식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오늘 또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출석합니다. 남자 아나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시면서 7352님께서 새싹회원이신데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애청자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첫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우리가 한 주씩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찬양과 함께 격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문자 보내주셔서 우리 7352님 반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첫 문자 주셨으니까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출석 인사와 기도의 한 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출석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역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간 우리 서머 스페셜에 특별히 또 만나보는 한편 차이 특집 시간, 북한의 상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함께하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울산에서 듣고 계시는 5495님도, 점심 식사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1103님도, 집에서 애청하고 계시다는 우리 새싹 회원 3797님도요. 오늘의 한 뼘을 함께 좁혀가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상식 퀴즈로 선모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그 한 뼘 한 뼘 총 두 뼘을 좁혀갈 준비 되셨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한 뼘 첫 번째 상식 어제처럼 보기를 내어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일까요? 어떤 연령대의 탈북민분들이 가장 많으실지 저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20대, 2번은 30대, 3번은 50대.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 1번이 20대가 가장 많을까요? 30대가 가장 많을까요? 50대가 가장 많을까요? 요거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도전해주신 우리 3392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선물을 드리며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조금 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승세를 타다가 꺾이던 때가 있었어요. 북한의 그 정치가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조금 강화하면서, 다시 말해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왔던 젊고 패기 있는 그 나이대가 지금 몇 연령대일까요? 아직 너무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도 우리 잘 맞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20대, 30대, 50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20대 분이 가장 많을지, 30대가 많을지, 50대가 많을지. 7368님의 요 이야기처럼 제 주위에는 전부 이

연령대시더라고요. 북에서 오신 분들 날씨가 후덥지근하니까 많이 더운데 더운 날씨에 힘내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연령대가 많을지도 궁금한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목마른 내 영혼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 지금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인지를 내어봤어요. 1번이 20대, 2번이 30대, 3번이 50대인데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40대도 많을 것 같아요 라고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일단 40대는 없기 때문에 20대, 30대, 50대 가운데 정답은, 저희가 두 번째 상식도 남아있으니까요, 정답은 3번 50대입니다. 아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알쏭달쏭하지만 아마도 3, 40대가 아닐까요? 5757님. 그리고 20대 패기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3644님. 맞아요.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나이로 따지면 이 20, 30대가 정답이에요. 20, 30대에 들어오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신데 혹시 고난행군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일어나면서 이때 탈북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3644님이 말씀하신 패기 있는 분들, 20, 30대 분들, 이분이 지금은 50대가 되어서 지금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드려야죠. 다시 생각해보니 50대인 것 같습니다. 틀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12님, 저도 항상 이런 고백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12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제주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50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외쳐주신 8389님. 근데 그쵸. 운전 중이어서 긴 문자는 생략합니다. 3번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이 50대를 생각하신 그 이유를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정차하시면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통일을 대비하기에, 준비하기에 참 다양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 하셨는데, 제 원고를 보신 건지 저희가 두 번째 상식 퀴즈로 준비하고 있는 요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0684님, 일단 저희가 선물을 드리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함께 할게요.

탈북민 분들 중에서 오늘도 근데 퀴즈를 맞춰주시면서 제 주변에는 50대가 많았어요 하시면서 맞춰주신 분들이 덜어 계신데 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를 나눠주시기를 기다려 볼게요. 탈북민 중에서 우리 이곳에 정착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이게 조금 비슷비슷하고 그 차이가 적으면 제가 문제로 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요거는 더 좀 생각해보기 쉬운 게 간증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관련 프로그램이나 영상, 콘텐츠를 자주 접하시잖아요. 그리고 OLPD의 애청자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곳에 출연하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성별이 월등히 많습니다. 요거는 오답률은 적지만 첫 번째 상식보다는 참여율도 적네요. 참여율이 적은 만큼 여러분 선물은 뭐 더 당첨자 확률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근데 이곳에 정착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요게 현저히 요 성별이 더 많기 때문에 남자는 중국으로 가나요? 5216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으로 건너가신 그 무수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다시 건너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그 성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정답이랑. 8482님은 오늘도 저는 만났답니다 하시면서 오늘 만나신 분의 성별은 어떤 분일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할 때 이 적은 요 성별분들을 뵙는 게 훨씬 더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는 여기까지 하고요. 샵 1069번으로 여성분이 더 많을지 남성분들이 더 많을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두 번째 우리 북한 상식. 탈북민 가운데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0091님 얘기해 주셨고 6585님은 저희 교회에도 돌진한 딸아이와 북에서 온 자매님이 다니고 있어요 하시면서 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사연 읽어주시면서 힌트로 정답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남성은 중국으로 여성은 한국으로 라고 생각해요. 8087님 그쵸. 근데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답의 비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가는 요 성별의 비율 그리고 한국으로 오시는 비율 그리고 한 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도전해 주셨는데 여기서 힌트를 한 번 더 드리자면 북한에서 지금 그 경제생활을 하는 주체가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이게 조금씩은 변화가 돼서 지금은 이성별이 더 많거든요. 북한에서 배급제를 하고 직장을 여기여기를 배치를 해주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요 이렇게 반대 성별은 한 성별은 조금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요 성별이 경제적인 주체활동을 하면서 중국으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몰래 이렇게 나가다가 그곳에서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좀 힌트가 되었을까요? 샵 1069번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성별이 더 많을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할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함께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상식 퀴즈,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지금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성별은 어떤 성별일지, 아, 또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한 분께서는 맞아요, 저희 간증을 들을 때면 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9908님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가게 손님이 많아서 OFP데이 놓치는 줄 알고 슬펐어요. 손님 보내고 글 씁니다. 오늘 안 놓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가 정답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정답을 맞춰주신 9908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신이 없지만 듣기만 하지만 자꾸 보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봅니다. 3249님, 여자가 정답인가요? 여자가 정답이 맞습니다. 우리 자신감 내어주셔서 도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몇 분 더 선정할 텐데요. 일단 그 여자가 더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지금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경제생활을 좀 주도하는 그 주체가 여자가 훨씬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중국에 나가는 건 남성, 이곳에 오는 건 여성이 아닐까요 하신 분도 계신데,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여성은 눈에 좀 덜 띄고 중국에서 일하기 쉽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 흔히들 아시는,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가는 거지만, 북한 식당, 중국에서의 북한 식당, 그리고 몰래 몰래 일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여성분이시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통계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인권단체나 정부에서는 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까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수십만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이 중국 땅에서 몰래 살아가고 있는 중에 여성분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아까 우리 9434님이 친히 또 검색하셔서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여성분이 72%, 남자가 28%라고 하네요. 맞아요. 차이가 참 크죠. 7962님은 답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아픈 퀴즈인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 북한 땅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의 한 줄을 바로 또 올려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데프리카인 대구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땀 흘리고 방송 듣고 있으니까 선물 주세요. 0697님 감사합니다.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에어컨에 있지만 우리 더위 가운데 계신 분들, 특히나 일하시는 그 일터에서 더위 가운데 계시는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근 들어 에어컨이 조금 유행한다고는 하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또 고위급을 중심으로 그렇게 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북녘 땅에서도 이 무더위 가운데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퀴즈 상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두 문제 모두 정답인 것 같아서 기대해봐요. 아, 이거 제가 놓칠 수도 있었는데 직접 적어주셔서 감사해요. 7486님도 제가 선물 보내고요. 제 주변에도 탈북민 여성분들이 꽤 계세요. 8821님. 와, 이미 그 작은 통일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세요. 같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도 여성 가족분이 계셨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327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참 위대하죠. 그 엄마는 자식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 여성 탈북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0684님, 와,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강을 건너는 게 사선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 결단을 하시고 혼자서 그 강을 건너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이곳까지 오는 그 사선을 수많은 산과 강과 또 하늘을 가로질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 때문에 아까 한 청취자분이 마음이 아픈 퀴즈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 해피데이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서 또 극동방송 가운데 우리 북녘의 소식을 듣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간증을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요.

제가 조금 더 우리 선물 당첨자는 방송이 끝나고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샵 1069번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도드렸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와, 이런 마음에 저는 더 감사드려요. 북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바로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산을 쌓아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도 한 뼘 한 뼘 더 좁혀갈 예정이니까요. 내일 OAP데이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네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다. 굽이 돌로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어느 것이든 먹어도 된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둘로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바다나 강에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것이든 강에 사는 것이든 얕은 곳에 사는 작은 것이든

다음은 너희가 혐오해야 할 새들이니 이것들은 먹지 마라. 독수리, 참수리, 물수리, 솔개, 각종 수리, 각종 까마귀, 다조, 쏙독새, 갈매기, 각종 매,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뜸부기, 사다새, 대머리 수리, 황새, 각종 외가리, 오디새, 박쥐, 이 새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날벌레는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서 몇 가지는 먹어도 된다. 이를테면 다리가 달려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각종 메뚜기와 여치와 귀뚜라미와 방아깨비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밖에 다리가 네 개 달린 날벌레는 모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들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졌어도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들어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함께 은혜 듣기 2시의 기쁨 듣기 최정민입니다. 자동문 아시죠? 네, 건물에 또 교회에도 이 자동문이 많이 있는데 이 자동문이 참 신기해요. 내가 다가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아무리 따뜻한 공간이라도 그 어떤 특별한 곳이라도 자동문은 내가 다가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센서가 나를 인식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가끔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다 열어주시면 움직이겠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종종 그 믿음의 첫걸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가 갈라진 뒤에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갈라졌고요.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강가에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강물이 멈췄습니다. 여리고성 역시 가만히 서 있다고 무너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성을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진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기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혹시 자, 오늘도 망설이고만 있는 그 일이 있나요? 용서해야 하는 사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 기도해야 할 제목, 하나님께 맡겨야 할 걱정. 네, 모든 문이 열린 뒤에 걸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2시의 기쁨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피아오십의 말씀 앞에서라는 곡이었고요. 어제 신청 들어온 곡인데 어제 못 틀어드리고 제가 이 찬양을 어제 밤에 운전할 일이 있어서 쭉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과 첫 곡으로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자동문 얘기를 시작을 했죠. 내가 다가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랑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먼저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한 걸음 내딛었고 요단강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여리고성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일이 있을 때, 자, 그때도, 네, 그때도 우리가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도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데 왜 저 얘기가 나올까? 주님께서 여러분께 한 걸음 내리라고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 여러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문자도 나눠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 네, 찬양사역자 박성은 씨와 함께 또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모든 문자 찬양 신청 샵 933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문 50원, 장문 100원.

0: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 참 오늘은 찬송가 듣고 왔습니다. 신현재의 목소리였고요. 자,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 방송도 함께하고 계신지 어떻게 또 은혜 받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811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을 보내주셨네요. 이 얘기에 성은 씨도 동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죠?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네. 살기를.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살기. 아, 그렇죠. 저를 보는 것 같고.
0: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1: 맞아요.
0: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해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1: 맞아요, 맞아요.
0: 아, 이제 계획도 다 짜놓고 열심히 목사님 말씀을 받아줬고 하는데 월요일만 돼도 그게 안 되고
1: 맞습니다.
0: 화요일은 뭐 그 말씀이 잊혀진 지 오래죠.
1: 맞습니다. 아, 주여.
0: 그래서 극동방송을 계속 듣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럼요. 네, 목사님, 매일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0: 그럼요. 내가 방황하고 내가 다른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통해서 얘기하시고 또 이 찬양으로 또 맞습니다. 나한테 주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좀 나눠주세요. 자, 우물정 9330번호 보내주시고 자, 우리 또 찬양 함께 할 텐데 제가 성은 씨한테 사실 부탁한 곡이 한 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0: 네. 제가 참 은혜 받는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젯밤에는 좀 전에 들었던 이 말씀 앞에서 하고 찬송가 한 곡이 이게 참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찬송가긴 한데 그래서 이거 오늘 이 시간에 꼭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1: 제가 네. 딱 이거를 딱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선곡을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원래 선곡을 안 해주시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근데 오늘 또 이 곡을
0: 제가 원래 차가운 사람인데 근데 성은 씨랑은 이렇게 어떻게 한 주 동안 저희가 이렇게 잘 그 서로 이게 뭐랄까 소통하면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 얘기를 안 하고
1: 와도 아, 그렇죠.
0: 맞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아유. 자, 하나님 놀라우세요.
1: 참.
0: 그렇죠?
1: 네. 네.
0: 어떤 곡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자, 부르는 사이 여러분들께서도 이 찬양의 은혜가 된다면 아멘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0: 가사가 저 지금 성은 씨 찬양하는 사이에 1, 2, 3절 가사를 저도 계속 이제 눈으로 따라 읽었는데 네. 어찌 이렇게 가사가 좋죠.
1: 그러니까요. 네. 참 네. 진짜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짐을 대하는 태도가
0: 맞아요.
1: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0: 저희 이 두시의 기쁨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라고 해서 네.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또 누구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님 믿고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얘기들 듣고 있는데 그 몇 주째 똑같이 하시는 얘기들이 뭐냐면 아니 몇 주째가 아니라 계속 그랬죠. 주님 아니었으면 주님 아니었으면 저는 결단코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주님 아니었으면 내 삶이 전혀 버텨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찬양에 가서처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성훈 씨도 있죠?
1: 많죠. 네.
0: 저렇게 비타민 같아도 걱정도 있고 다 있어요.
1: 그럼요. 네.
0: 그런데
1: 그런 저는 참
0: 그렇죠.
1: 네.
0: 우리 예수
1: 아멘.
0: 네. 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고서 참된 위로를 해주신다는 그
1: 아멘.
0: 얘기. 야,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안기면 그렇게 좋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 품보다 훨씬 더 따뜻한

0: 한 급품.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자, 5811번님께서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리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와. 네.
1: 아멘.
0: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곳에서 그곳이 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자영업장일 수도 있고 또 버스, 택시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는데 그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내려 놓으시고요. 이 시간에 또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 한번 같이 곡조 있는 이 노래로 함께 고백하자고요. 자, 우물전 9330번으로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또는 듣고 싶은 또 같이 함께 묵상하고 싶은 찬양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물전 9330은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온 땅의 주인. 네, 온 땅의 주인.
1: 이 찬양도 정말 좋습니다.
0: 좋죠. 이 찬양도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그 영어로 하시는 어떤 그 찬양을 좀 들었는데 이게 Who am I 영어로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성은 씨 한번
1: 맞습니다. 불렀었잖아요. 맞아요. 한 3주 전, 2, 3주 그러니까요. 전에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0: 근데 또 그래서 너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로
1: 음원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근데 이 한글이 주는 은혜가 또 크기 때문에 또 성은 씨가 주는 그 성은 씨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의 아멘. 상한 마음도 돌아보신대요.
1: 아멘.
0: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특히 후렴구에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이게 얼마나 참 좋든지.
1: 참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아둥가둥 그러니까요. 사는지요.
0: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1: 정말.
0: 이 찬양을 듣고 주는 그 위로가 있을 겁니다. 은혜 되시는 분들은 또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0: 네,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1631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주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고. 그럴 때마다 저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나의 약함을 아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도우셔서. 요
1: 아멘.
0: 찬양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1: 네. 아유, 너무 좋. 너무 너무 제가 저번 주 선곡에 하고 싶었던 곡인데요.
0: 아,
1: 약할 때 강함
0: 진짜로?
1: 대신에.
0: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자,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의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자,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고백할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부르고 싶은 곡이 있으면,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먼저 나누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존귀한 이름, 네, 예수 어린이. 아, 참 좋습니다. 네, 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있는데. 자, 1631번님께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네. 자, 4413번님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 베드로의 고백.
1: 아, 어떤 노래일까요?
0: 이게 제가 알기로 동방현주 집사님 곡인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 진짜 불러드리고 싶은데.
0: 이 곡은 저희가 연습을 좀 해서. 네. 성훈 씨가 한번.
1: 네.
0: 성훈 씨가 모르는 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 성훈 씨는 보통 옛날 곡 많이 좋아해요.
1: 네. 네. 최신 곡 잘 모릅니다. 네.
0: 자, 찬양 은혜가 넘친다고 2753번님도 제가 이제 커피를 좀 보내드렸는데. 아! 선물 받으신 커피. 아. 잘 받았다고.
1: 와, 사진도 네. 보내주셨네요.
0: 그러니까요. 와,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찬양 신청도 하면 불러드리고.

0: 또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찬송한 곡 나눴으면 좋겠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거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 정말 네.
1: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맞아요. 그냥 좋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여전히 슬픔은 많아요. 그런데 이 찬의 가사처럼 이게 천국같이 느껴지고 좋을 때가
1: 네.
0: 있어요.
1: 자,
0: 그런 귀한 가사가 있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과 함께 나눌게요.

0: 아멘.
1: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 매번 이렇게 어떻게 멋지게 이렇게 개사를 하시는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세요?
0: 네. 네, 저희 교회에서 다, 네. 주 예수님, 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부르시고.
1: 아이,
0: 근데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요. 뭐, 참, 예수님 뭐, 친구라고 하는 것도 좀, 네. 좀 죄송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참. 네.
1: 참. 아이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참 찬양을 잘 불러주셨고. 지금 또 신청하신 곡 중에 이 곡이 있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네. 예.
0: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부르긴 했는데
1: 네. 그러니까
0: 저는 많이 사실 불러보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반주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할 때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이 찬양이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1: 예.
0: 근데 갑자기 이 찬양이 나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야, 그날따라 이 사랑한다 말하시네. 보통은 기도하다가 잘 모르는 곡이 나오면 기도가 끊길 때가 있거든요.
1: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0: 근데 그날은 네. 거의 약간 처음 듣는 생소한 곡이었는데 그 고백이 얼마나 내 저의 고백 같은지
1: 네.
0: 이렇게 또 저한테 그러니까요. 부를 기회를 주셔서
1: 그러니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신청해 주신 3664번 성도님께서 예쁜 수박 사진이랑 같이
0: 네. 감사합니다.
1: 날씨가 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비가 오다 말다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하루 종일인데
0: 정말
1: 아이고 은혜 받고 있다고 찬양으로 네, 저도 한 곡 신청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네. 늘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0: 아멘.
1: 아멘. 3664 성도님의 신청곡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9459번님. 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0: 와. 너무.
1: 많이 불렀던 곡이죠? 아,
0: 네. 강력하고.
1: 그렇죠.
0: 지금 딱 필요하고.
1: 저는 이 곡만 생각나면 이건 정말로 반주 없이도 부를 수 있는. 그렇죠. 강대상 두드리며.
0: 그럼요.
1: 네, 부를 수 있는. 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네.
0: 좋습니다.
1: 자,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5811번님도 계십니다.
0: 와...
1: 이 찬양 좋아하세요?
0: 제가 오늘 네. 그 뺀 찬양 중에 딱 두 곡이 한 곡이 아까 그 조선 마트 노리고 주고 한 곡이
1: 이 곡이었어요?
0: 네.
1: 원하고 바라고 네. 기도
0: 제가 다운도 받아놨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이제 안 보내드렸거든요.
1: 귀신같이 우리 청취자들께서 아세요.
0: 진짜 네. 신기하네요. 참 아, 네. 하나님이 참
1: 네. 원하고 바라고 네. 기도합니다. 이 찬양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누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0: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되십니다. 가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썼는지.
1: 그러니까요. 네. 와, 참 소망.
0: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이고. 소망의 바다 민호기 목사님께서 이제 원곡자시고 작곡자신데 네. 어찌 이렇게 멋진 곡을 만드셨는지
1: 그러니까요.
0: 나중에 한번 그 전화로 한번 저 인터뷰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아, 참 좋아요.
1: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곡을 쓰실 수 있는 건지.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참 좋습니다. 자, 0995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1: 찬양 계속 들으며 따라 부르며 계속 고백을 올려드리며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사역자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불러주실 수 있나요?
0: 아,
1: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
0: 이 곡도 한번 저희가 연습해볼게요.
1: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곡이 많죠?
0: 그러니까요. 저희가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이 곡하고 아까 전에 그 베드로의 고백하고
1: 네. 찬양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0: 그러니까요. 네, 더 많이 연습하라는 그 뜻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한 곡 정도 더 라이브로 부르고 오늘 신청하신 곡 중에 그 베드로의 고백을 저희가 음원으로 먼저 들려드리고 네. 저희 오늘 준비한 곡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1: 네.
0: 이 찬양 함께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분께 내가 주님만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그 고백이 담긴
1: 아멘.
0: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짧게 한번 해볼까요?

0: 아멘. 지금 들으셨던 곡은 음원이 아니라 저희 극동방송 청주본부, 예, 청주 스튜디오에서 지금 2시 54분에 지금 함께 라이브로 불러드린 박성은 산행사역자의 곡이었습니다. 아, 참 좋네요.
1: 네. 네,
0: 시간만 허락된다면 계속 하고 싶은데.
1: 아, 진짜 너무 네. 좋아요. 이게 아, 네. 네.
0: 정말로 이 찬양은 무한 반복할 수 맞아요. 있는 예, 그 여러 곡 중에 한 곡인데.
1: 아,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네. 예수님.
0: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좋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아쉽게 마치지만 또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는 거. 다음 주 화요일에도 성은 씨와 함께 또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사역자 박성은 네, 두 아이의 엄마고 네, 한 남편의 아내고 네, 그렇게 살면서도 또 이 방송에서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와서 하는데요. 아, 이 선배님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레테아모르 박현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오후 또 2시에 여러분들께 기쁨을 전해드리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0: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히 찾고 계시면서 보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보낼 시간, 어플 메시지 보낼 시간입니다. 오늘도 꽁투 퀴즈 재밌게 준비했거든요. 정답 보내시면 맞힌 분에게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

0: 도우미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정답 보내시는 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께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셔야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교회 방학생들, 방학 아니면 종교가 없는 무교, 이렇게 정답 옆에다가 써주시면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전영천입니다. 천사가 빠졌네.
0: 영원한 천사, 그거 빠졌네, 오늘.
1: 네, 오늘 예. 빠졌네요. 아이고.
0: 자, 고현 집사님도.
2: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꽁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요. 잘 듣고 너무 웃지만 마시고 정답 보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웃다가 정답을 안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2: 네. 네. 이게 문제. 이게.
1: 특별히 이제 방학생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예. 아, 이거 재밌다. 예.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우, 네. 재밌네 하고 이 라디오 끄면 안 돼요. 예.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장, 한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2: 한 줄로 쭉!
1: 아, 쭉쭉쭉.
2: 쭉쭉 한 줄로.
1: 그래가지고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무조건 선물을.
2: 아, 그럼요, 그럼요. 쭉 나갑니다, 쭉 나갑니다.
1: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예. 선물이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2: 예, 많이 준비됐어요. 아, 자, 아주 그냥 너무 차요, 너무 차.
1: 문자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2: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1: 그렇습니다.
2: 우리 준비됐습니다.
1: 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2: 예.
1: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샵 1069번은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예요.
2: 예.
1: 전국 어디서나 50번의 유료 문자인데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고
2: 예.
1: 어플 메시지는 공짜입니다.
2: 예. 예.
1: 극동방송 어플.
2: 어플 있습니다.
1: 어플 까신 분들
2: 예. 어플 까십니다.
1: 그쪽으로 예. 회원 가입을 해야
2: 예. 그래야
1: 메시지를 예. 보낼 수 있겠습니다.
2: 예, 맞습니다.
1: 와, 전영천 목사님 기다렸다고.
2: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8845번이.
2: 예.
1: 자,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좋아하고
0: 벌써 계세요.
1: 벌써
0: 재밌대요.
1: 그러니까. 네. 너무 재미에만 심취하다 보면은 정답
2: 문자를,
1: 보내는 걸.
2: 문자를 못 보내.
1: 특히 방학생들.
2: 예.
1: 방학생, 무교생들.
2: 예.
1: 옆에다가 꼭 몇 년 방학.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무교생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2: 예.
1: 힘찬 목소리 기다렸다고 또 4827번 님도 오셨고 벌써 재밌다고.
2: 이거 어쩝니까? 이거.
1: 자, 이제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세계로 갑니다.
2: 예?
1: 저희가 이제 꽁트 하니까요. 여러분 웃을 준비하시고 집중하시고. 근데 끝에다가는 무조건 예, 저희가 퀴즈 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3: 배고픈 영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곱 홈쇼핑의 메인 쇼 호스트 고현입니다. 오늘 가져온 상품 두 번 다시 이 가격 이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단 한 번 초특가 타임 세일. 자, 냄새부터 맡아보세요. 국산 붉은 팥 100%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끓여낸 웰빙 야곱 팥죽입니다.
3: 예, 구성이 미쳤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뜨끈한 죽 한 냄비에 살얼음 동동 띄운 동치미 국물.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달콤한 설탕 고명까지.
1: 와우, 꽉 찬 구성. 너무 좋은데요. 자,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오늘 카드는 안 되죠?
3: 당연하죠. 돈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닭 한 가지 현물 결제만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 댁에 가지고 계신 장작권. 그 장작권 딱 하나만 양도해 주시면 이 모든 구성을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자, 서두르시고 전화 주세요. 어머,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었네요. 여보세요, 고객님.
4: 산에서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쳐서 굶어 죽게 생긴 사냥꾼 애사라고 합니다. 아, 화면 보니까 침이 고여 참을 수가 없어 그 죽 제가 삽니다.
1: 아이고, 애사 고객님, 목소리에서 이미 공복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자, 결제 조건 확인하셨죠?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명예로운 장작권 저희한테 넘기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4: 아, 그래요. 여기 장작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야? 나 그거 아무지게도 쓸모 없어. 가져가, 빨리 주지나 주어. 현직진 한단 말이야.
3: 네, 애서 고객님, 쿨거래 감사합니다. 장작권 양도 계약 완료. 바로 배송 출발합니다.
1: 애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야곱 죽 세트 배송 완료됐습니다. 완료.
4: 와, 죽인다. 죽인다, 죽여, 촉촉. 야, 죽인다, 정말. A, S.

0: 에서 고객님의 충동 구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앞에 당장 배고픔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중한 영적 축복과 가치들을 너무 쉽게 넘겨버린 건 아닐까요? 야곱 홈쇼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에서가 사냥 후 몹시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했던 이 음식은 무엇인가요?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갔어요. 동생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권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했던 이 음식.
1: 예, 음식.
0: 저희가 꽁트하면서 맞아요. 답이 나왔어요.
1: 나왔습니다. 예, 나왔어요. 네.
0: 그리고 막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막 뭐가 막 죽인다고 막 죽여. 아우, 죽인다.
1: 완전 죽였어.
0: 아우, 죽인다. 막 이러면서.
1: 아우, 완전 죽였어. 완전
0: 그러니까. 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는 주간식입니다. 여러분. 예, 주간식.
1: 예.
0: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1: 예.
0: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
1: 예.
0: 자, 빨리 보내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늦게 보내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마구잡이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분들 아무나 뭐 선정해가지고 선물을 와. 드리고 있고요.
1: 와, 죽인다.
0: 그 대신 이제 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1: 예.
0: 정답을 맞춰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
1: 그렇죠.
0: 그분들은 저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니까
1: 예.
0: 방학이나 예. 무교라고 무교. 써주셔야
1: 예.
0: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0: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1: 그렇죠.
0: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고
1: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1: 예.
0: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팍팍 드립니다. 팍팍 드려요.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선물 고를 수 있어. 아, 거기다가 또 덩달아 또 소개한 분들 또 특선물 드려.
0: 오, 와우. 좋습니다.
1: 예.
0: 자, 어떤 분이 지금 피자라고.
1: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장작권 피자 바꿀 수 있나?
0: 장작권 피자. 네. 그러게요. 아. 지금 뭐 이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자 땡이었습니다. 땡이었어요.
1: 예.
0: 샵 1069번으로
1: 예.
0: 여러분께서 정답 일단은 주간식이니까
1: 예.
0: 주간식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자 방학생 무교생 받고 있습니다.
1: 예.
0: 방학생 무교생 어우 막 연기자 같다고 어우, 연기자급이네요라고 모두
2: 와.
0: 모두라고 했네요 목사님.
2: 네.
1: 아 모두 안 되나? 나 지금 피자가 먹고 싶어.
0: 자,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네요.

0: 야곱의 축복. 네. 찬양했는데요. 아우, 지금 저희가 놀래고 있습니다.
1: 야, 지금 기절할 뻔했어.
0: 방학생들이 오늘, 아우, 뜨겁네요. 뜨거워. 뜨거워.
2: 야, 오늘 완전, 온도만큼. 진짜. 오늘 30도가 네. 넘는데 온도만큼. 아우, 뜨거워, 뜨겁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들이 오늘 또 그리고 선물을 아주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예.
0: 선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1: 예. 예.
0: 지금 방학생인데, 아,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확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0: 확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보기를 준비했잖아요.
1: 예, 보기를. 준비했죠.
0: 일단은 목사님, 우리가 예. 지금 예. 목사님이 에서였잖아요.
1: 예.
0: 목사님이 에서였고,
1: 예.
0: 야곱은 지금, 야곱은 안 나왔어요.
1: 아, 예, 예. 노래가 나왔어, 노래가.
2: 네.
0: 야곱은 노래가 나왔고, 예. 우리 고현 집사님과 제가 쇼호스트로 변신해가지고,
2: 네.
0: 장작권을 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쇼로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홈쇼핑으로 예. 꾸며봤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에서가 장작권을 갖다가 이 음식으로
1: 예.
0: 야곱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1: 예.
0: 그렇죠? 아, 이 음식은 뭘 그지? 오늘 목사님의 연기가 막 죽인다고 그렇게.
1: 아, 죽으면 네. 안 돼,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0: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끝끝내 나는 피자다 이러면서 또 보낸 사람도 있고. 자, 피자는 아니에요. 피자는 아니고.
1: 땡땡,
0: 자, 그러면은 예. 보기.
1: 예.
0: 나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예.
0: 보기 한번 목사님 예. 내주십시오.
1: 1번 팥죽. 2번 깐죽, 3번 식은죽, 4번 시래기죽.
0: 그렇습니다. 자,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1: 아, 전복죽도 있고요, 호박죽도 있고요.
0: 그러니까 사죽을 못 쓴다.
1: 판죽도 있고, 반죽. 사죽도 있어요.
0: 후보로 적어놓은 거를 다 지금 읽고 계시네, 목사님.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1: 예.
0: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1: 예.
0: 딱 땡기는 게 있습니다.
1: 예. 있어요, 그거.
0: 이걸로 장작권을 에서가 예. 팔았어요.
1: 예.
0: 야곱에다가.
1: 예, 맞아. 아,
0: 얼마나 배고팠으면. 아유, 참.
1: 아, 저도 가끔가다 예.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못 나잖아.
0: 그러니까. 자, 샵 1069번으로
1: 예.
0: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1: 예.
0: 선물 받을 수 있고 통화 가능 쓰신 분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1: 예.
0: 극동방송 어플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방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1: 예.
0: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다 죽겠다고. 오늘 뭐 죽는 사람이 많네. 죽인다, 뭐
1: 죽이다,
0: 죽이다, 죽는다.
1: 시청자거리가
0: 식은 죽은 맛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은 우리가
1: 예.
0: 아직 정답 발표하기 전에
1: 예, 제일 먼저 보낸 분,
0: 좀 빠르게 네. 보낸 분들 있잖아요.
2: 가장 빠른 분,
0: 가장 빠른 분
2: 대단해요. 이렇게 가장 빠른 시간에.
0: 그다음 가장 빠른 6083.
1: 예, 축하합니다.
2: 와.
0: 6083.
2: 이야.
0: 아주 빠르게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아슬아슬하게 좀 늦게 보냈지만
1: 예. 중간도 괜찮아. 이제 막 시작이
0: 늦게가 되죠. 아니라
1: 예. 이제 막 시작이야.
0: 그래도 빨리 보낸 0430. 0430번이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예, 축하합니다.
0: 축하드려요.
1: 예.
0: 중간은 가자 한번 해 볼까요?
1: 그래,
2: 네, 중간 한번.
1: 우리 중간도 괜찮아. 항상 중간. 가만히 있으면 중간가 항상.
0: 자, 중간은 가자. 중간은 가자.

0: 8943.
1: 와.
0: 8943 축하드립니다. 자, 저기 좀 뒤로 좀 가가지고.
2: 뭐 끝도 괜찮아. 마지막도 괜찮고 끝도 괜찮아. 무조건 드려 무조건. 예.
0: 자, 저기 뒤로 가가지고.
2: 예.
0: 1399.
2: 13. 와우.
0: 1399.
2: 네. 예, 축하합니다.
1: 와, 좋아요.
2: 뭐 하나 더, 하나 더.
0: 하나 더, 하나 더.
2: 하나 더. 예, 하나 더.
1: 와.
0: 꼴등, 꼴등에게 선물 좀.
2: 예.
0: 재미있게 잘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잘 듣고 있대요.
2: 예. 와.
0: 자, 5537.
2: 5537.
1: 와.
0: 아.
1: 와, 야, 선물이 축하합니다. 넘치네요.
0: 늦게 들어와도
2: 예.
0: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2: 예.
0: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 우리 전혀 괜찮아.
0: 그렇습니다.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이냐.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방학 무교 교회 안 다닌다라는 정체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려요. 잠시 뒤에 정답 발표합니다.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트로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학을 오늘 보내셨어요. 예. 일단은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정답을 고현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팥죽.
0: 그렇습니다. 팥죽. 아니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애서가 그걸 팔아요. 장작권을.
2: 아, 우리도 팔았잖아요 지금요.
0: 예?
2: 우리도 팔았어.
0: 우리도 팔았어요?
2: 지금 방금 팔았어요.
0: 팔았습니까?
2: 네,
0: 팔았어.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장작권을 팔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애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간 거죠 목사님.
2: 물 건너갔어. 물 건너갔어. 사실은 우리 삶이 그래요. 삶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쫓아가거든요.
0: 네네.
2: 눈에 앞에 보이는 거 배고프니까 쫓아가고 삶이 힘드니까 쫓아가고 그러는데 그 쫓아가는 게 죽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2: 오늘 이 시간 예. 싹 돌리는 것도 이게 네. 아니다 할 때 들려질 때 빨리 유턴하셔야 돼요.
0: 네.
2: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
0: 그렇죠. 우리. 그렇죠. 예. 인생에 팥죽 같은 거가 참 많잖아요.
2: 아,
0: 그거 보다가 아우 막. 어우 여행이 팥죽이 될 수도 있고 주일날
2: 그렇죠.
1: 맞아요.
0: 한두 번 막 빠지면서
2: 맞아요.
0: 이렇게 방학이 되죠.
2: 친구도 팥죽이 되고 그러니까. 물질도 팥죽이
0: 그렇습니다.
2: 되고 뭐 건강하겠다고 띵박질하면서 등산도 팥죽이 뭐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등산하지 네네. 말라는 거 아닙니다.
0: 네.
2: 예.
0: 자 오늘 방학생들 많이 주셨는데
2: 예.
0: 오늘 잘 오셨고요. 여러분 저희

0: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전화 연결이 생방송 중에 안 되면 방송 후에 저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또 전화를 계속 돌리도록
1: 그렇죠,
0: 하겠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무조건 선물을 방학생들 무교생들에겐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1: 예.
0: 우리 전화 되는 분들 한번 전화해서 어떤 선물을 받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1: 예.
0: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하고
1: 예.
0: 자 우리 방학 중에 최고의 방학생
1: 오우 대단해요
2: 몇 년인가요?
1: 아 예, 3073번님 뭐 대단한 건 아니네요 뭐 한 세대인데 뭐
0: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방학생 중에서는 방학이 제일
1: 그래,
0: 길어가지고
1: 아 예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0: 받으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예예 예. 자
3: 아,
0: 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3: 네, 안녕하세요.
0: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집이죠, 집.
3: 저, 경남 양산이요.
0: 양산. 경남 양산.
3: 네.
0: 집이세요, 지금?
3: 아니, 차 안에 가려고 하다가.
0: 네.
3: 갑자기 라디오에서 지저분호가 나와가지고.
0: 오, 가려고 하다가. 오,
3: 네.
0: 타이밍 너무 죽인다.
1: 아니, 죽인다, 우리
3: 제가 전화 가능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1: 아니요, 받으실 네, 줄 아니까.
0: 근데 일단은 오늘 최고의 방학생이어가지고요.
1: 예.
0: 25년. 예.
3: 깜짝 놀랐네.
0: 깜짝 놀랐어. 혼자 지금 어디 가시려고 준비 중이셨어요?
3: 네, 이제 병원을 좀 가려고.
0: 병원에 가려고? 아,
3: 네네.
0: 그래. 잠깐만 저희가 통화 한번 합시다.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3: 방송 들은 지는 좀 됐어요.
0: 좀 됐어요. 오늘 새싹으로 네. 문자는 처음 주셨네요.
3: 네, 처음 어제 정말 큰 그걸 받고.
0: 어제 뭘 큰 네. 걸 받았어요?
3: 어제 그 사무실 나오고 있는데
0: 예.
3: 오프닝 찬양 듣는데 너무 뭉클해가지고 아, 저 이제 방학
1: 끝내야죠.
0: 끝내야 될 것 같다.
3: 그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1: 예. 오늘 또 연결됐네요.
0: 어제,
1: 네,
0: 어제 혹시 뭐 새끼라 오프닝이요?
3: 네.
0: 아, 제가 어제니까 옛날 우리 추억 얘기하면서.
3: 네, 맞아요.
0: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이찬양 들려드릴 때.
3: 네.
1: 제가 눈물 나려고.
0: 그때 몽글몽글
3: 네.
0: 하셨구나, 마음이.
3: 아. 네, 그 노래 제가 중학교 때.
0: 아, 그니까.
3: 아, 너무 좋아했던. 해가지고.
0: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오프닝에서
1: 네. 예.
0: 옛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선교에 관한 책 그 얘기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 옛날에 썼던 네. 일기 옛날에 불렀던 찬양 옛날에 들었던 설교들 우리 한번 네.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1: 예, 예, 예.
3: 네, 네.
0: 야, 어제 오프닝이 우리 3073번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1: 그러니까.
0: 저에게 쓰게 하셨네.
1: 와.
0: 오.
1: 와, 소름 돋아 지금.
0: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1: 와,
0: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진짜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자를 보내야겠구나 결심하셨군요.
3: 네, 네. 사실 어제 보내고 싶었었는데 운전 중이라서 못 보내고
0: 오.
3: 오늘 조금 앉아 가지고 오늘 근데 너무 재밌는 꽁트를 하셔 가지고.
0: 그러니까.
3: 뭐 저분들 다 뭐지?
0: 저기 지금 배우 하셔도 되겠다고 목사님.
3: 맞아요.
0: 우리 목사님 팬이시죠? 예.
3: 아우 진짜 완전히.
1: 아, 그러니까 잘생겼어요.
3: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 좀 빨개지셨네. 자, 우리 3073번님, 우리 선물 어떤 거 있는지 기억하세요?
3: 아, 저 기억은 많이 했는데.
0: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산균. 아우,
3: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유산균 선물을
3: 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어제 것까지 같이 드려, 그냥.
0: 어제 것까지?
1: 하나 더.
0: 하나 더?
1: 아, 풀가, 곶감 풀 때, 완전히.
0: 그럼 커피 하나 더.
1: 커피 하나 더.
0: 커피.
3: 네.
1: 와, 분위기 맞다.
0: 커피 하나 더.
1: 와, 분위기 맞아.
0: 자, 그러면 우리 3073번님, 우리 좋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한다.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 돌아오겠다.
3: 아유.
0: 예, 그런 마음으로 어제 그 오프닝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주님
3: 네.
0: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저도 그때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인가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3073번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네. 하나님.
3: 조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3: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3: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 지금 나

0: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25년 동안 주님을 떠났는데
1: 25년 동안 주님을 떠났는데
0: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1: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아, 이분은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
2: 네.
0: 아, 있어요.
2: 자, 우리 3073번님 양산에서 네. 어제 교회를 소개시켜드려야 될까요? 갈 교회가 있나요?
1: 아, 저 사실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저 제가 큰 교회를 안 다녀봤다 보니까 좀 네. 두려운 게 있어서
2: 네.
1: 좀 작은 교회를 금방 서치를 하고 있어.
2: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크지 네. 않은 교회를 저희가 네. 소개시켜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2: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1: 네.
2: 이번
1: 네.
2: 주부터 꼭 가셔서 다음 네. 주부터는 또 즐겁게 더 이 방송 계속 들어주시고.
1: 네.
2: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해요.
1: 와. 고생이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와.
2: 야. 자, 이렇게
3: 너무
2: 또.
3: 너무 좋네요.
0: 예.
2: 진짜. 이렇게 또 이분이 진짜 기분 좋게.
3: 네.
2: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방학생.
0: 아, 빨리 또 해야 돼.
3: 네.
2: 두 번째 방학생.
0: 예.
2: 자, 또 한번 연결을 한번.
0: 어, 이분도. 예, 7110번님.
2: 저희가 사전에 이게 연결이 아니라 지금 생방송 중에
0: 예, 예.
2: 이렇게 정답 보내신 분 가운데서 몇 년 방학이라고 주신 분
0: 주신 분 중에서 바로 전화 연결을 합니다. 21년 됐네. 7110번님. 팥죽도 맞추셨고.
2: 네. 자, 네. 신호 예. 가고 있습니다.
0: 예.
2: 일반 전화예요. 7110번님 꼭 받아주십시오. 나머지 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들 저희가 전화할 거예요. 무교도 전화할 겁니다. 7110번님이 안 받으시네.
0: 한번 다시 해야죠. 한번 다시. 21년이라서 네. 사실은 시그널이 움직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고 하나의 앞에 나올 수 없는
3: 연결이 꼭 됐으면 좋겠네요.
0: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자, 우리 7110번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저희가 일반 전화라고 합니다. 일반 전화. 오후 3시 시간대는 일반 전화는 그냥 받으시면
0: 네,
2: 돼요.
0: 받으시면 네. 돼요. 예, 예.
2: 보이스피싱 아니고 아주 좋은 전화입니다. 아유, 안 받으시네.
0: 아유, 이런 참.
2: 안 받으십니다.
0: 예.
2: 그러면 이번에
0: 예.
2: 우리 무교 한번 전화해볼까요?
0: 예.
2: 무교.
0: 와.
2: 무교 한번 전화.
0: 예. 팥죽 맞추셨어요. 근데 아마 예. 옆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꼭 도움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3: 아유.
0: 3062번님.
2: 3062. 무교생. 예, 전화 갑니다. 꼭 좀 받아주십시오.
0: 예, 1번 전화입니다. 1번 전화. 자. 갑니다.
2: 여보세요?
4: 아, 네, 여보세요?
2: 반갑습니다. 운전 중이신가요?
4: 아, 아닙니다. 운전은 아니고, 일하면서 한번 문자를 했는데 연락이 왔네요.
2: 어우, 잘 됐네요. 잘 됐어요. 무교라고 보내신 분 맞죠?
4: 처음에 맞습니다.
2: 예?
4: 처음에 네, 맞아요.
2: 처음에 무교. 3062번님.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4: 저는 경기도에서 일하고
2: 경기도
4: 있어요.
2: 경기도 어디요?
4: 경기도 초월이라고 있는데.
2: 어디요?
4: 초월이요.
2: 초월?
4: 네, 곤잠 쪽이에요.
0: 아, 곤잠 쪽, 예, 맞아요.
2: 곤잠, 초월.
0: 예.
4: 네네.
2: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4: 아,
2: 예.
4: 저희 팀장님이 이 방송을 좀 많이 계속 들으면서 일하셔가지고.
2: 팀장님이요?
4: 네네. 저랑 일 몇 번, 저 집 많이 들어지면서 한번 얘기가 나와가지고.
2: 예.
4: 한번 해봤는데, 되네요?
2: 팀장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4: 아, 네네.
2: 팀장님 옆에 계시는구나. 팀장님이 네, 항상 이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나 봐요.
4: 네, 맞아요. 일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계셨어요.
2: 그래서 오늘 정답도 맞추셨고. 팀장님이 알려줬나요?
4: 선생님이요?
2: 예.
4: 아, 네.

0: 네.
1: 어, 팀장이 알려줬구나.
0: 네.
1: 그러니까 팀장님이 아주 죽이네 오늘 죽여.
0: 한번 해보내서 해봤는데 어 되네요.
1: 와, 진짜 좋은 일터에서 좋은 팀장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네요.
0: 아 네.
1: 자 오늘 무교라고 보내셨는데 교회 한 네, 번도 맞아요. 안 나가봤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나가봤나요?
0: 군대 있을 때 말고는 없긴 한데.
1: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좀 나가봤군요.
0: 네, 군대 있을 때는 뭐. 선택권이 없었어요, 지금.
1: 진짜요?
0: 네.
1: 종교별로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0: 아, 종교별로 선택권, 아, 그나마 저는 기독교가 제일 편했기 때문에.
1: 아, 기독교가 좀 좋아서 어딘가는 갔어야 네. 되는데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갔군요.
0: 네. 네,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가끔 이렇게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예수님 네. 얘기, 뭐 교회 얘기 한 번 정도는 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0: 피해님은 그냥 차 타고 하면서 그냥 좀 몇 번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죠.
1: 그렇군요. 방송 들은 지는 그럼 꽤 되셨겠네요? 옆에서 일하시면서?
0: 어, 네, 진짜 꽤 됐어요.
1: 예?
0: 몇 년 됐어요.
1: 막 이렇게 네.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이제 들으셨겠는데?
0: 어, 그래요?
1: 아, 전화 연결한 거는 못 들으셨나 보구나.
0: 아, 예, 저도, 저가 이렇게.
1: 아, 그렇죠. 일하다 보니까 또.
0: 한국에서, 네, 일하다 예, 예. 보니까.
1: 자,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0: 자세히는 못 들어봐요.
1: 야,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고를 수 있는 기회들이거든요.
0: 어, 그래요?
1: 본인 거 하나, 팀장님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2: 그치.
1: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0: 네네.
1: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0: 잠깐만 저 친한 형 들려가고 있거든요.
1: 예. 아니 일단 본인 거 고르세요. 본인 거. 본인 거. 여보세요.
0: 아 네.
1: 예. 선물 어떤 거?
0: 연어가 있다고요?
1: 예.
2: 예 연어.
1: 연어 드려요?
0: 연어, 근데 네, 연어로.
2: 예.
1: 자, 연어. 네. 자.
0: 네.
1: 자,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팀장님 옆에 계시죠?
0: 네네. 네,
1: 팀장님 한번 바꿔보세요. 팀장님.
0: 네, 안녕하세요.
1: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0: 네네.
1: 저 김인수 PD인데요.
2: 장로님 목소리, 장로님.
1: 그러니까 목소리에 딱 뭔가. 영적인 촥 뭐가 기름이 슉슉슉 흐르는데.
2: 예.
1: 팀장님 감사합니다.
0: 아 예.
1: 지금 우리 3062 청년인 것 같은데 전화 연결돼서 지금 네. 선물 골랐거든요.
0: 아 네.
1: 팀장님 것도 하나 드리기로 해가지고 팀장님 뭐 드릴까요? 새끼라 선물 가운데.
0: 전에 뭐 했나?
3: 저는 연어로 했어요.
1: 연어로 했습니다.
0: 아, 저도 연어.
1: 알겠습니다. 예. 연어로.
2: 예. 오늘 자, 연어 잘 팔린다.
1: 우리 지금 3062 우리 무교생하고 연격기도 할 테니까요. 이 네. 이후에 우리 팀장님이 좀 잘 좀 옆에서 잘 케어해 주시고
0: 네.
1: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예, 네,
1: 우리 청년 다시 한번 바꿔 주십시오.
0: 예. 네. 네, 여보세요.
2: 예.
1: 네. 자, 우리 3062번님.
0: 네.
1: 군대에서 잠깐 몇 번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네. 제대로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3062번 우리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0: 네네.
1: 오늘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0: 감사합니다.
1: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네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네. 한번 모셔서 나중에 천국 소망도 좀 갖고 그런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0: 아 네네.
1: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2: 예, 저 따라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0: 아 네 그렇습니다.
2: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 제

0: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아멘.
3: 자, 우리 3062번이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0: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3: 우리 형제님, 청년이 네네. 아주 이렇게 수용적이신 것 같아.
2: 네.
3: 이렇게 팀장님이 방송 들으라고 하면 듣고.
1: 그러니까.
3: 정답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이게 일터에서 쉬운 게 아닌데.
1: 그렇죠.
3: 일단 우리 팀장님이 또 훌륭하신 분 같고. 우리 형제님.
0: 잘해주시니까.
3: 네?
1: 예, 잘해주시고.
3: 잘해주시고. 잘해주세요. 그 팀장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팀장님이세요.
0: 아, 네.
3: 아마 이렇게 보실 때 진짜 좋은 팀장님이실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3: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그 예수님 믿고 교회 한번 나가보시고.
0: 네네.
3: 그래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게 되는 계기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알겠습니다.
3: 알겠죠?
1: 예, 이번 주에 꼭.
3: 이번 주에. 네. 곤지암이라고 했잖아요.
1: 예, 네.
3: 팀장님이 곤지암에서 사시고 곤지암에서 교회 다니시나요?
0: 네, 맞아요.
1: 그럼 팀장님께서 이번 네. 덕분에 그냥 이렇게 모시고 같이.
3: 팀장님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 예, 아니면 다른 교회 저희가 소개시켜도 쓸 수 있으니까 방송 후에 네.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또 주일날에 또 팀장님하고 같이 있기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 있기 때문에, 예.
0: 그래서 방송에서
3: 그거는 방송 끝나고 우리 비밀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0: 네,
3: 자,
0: 알겠습니다.
3: 오늘 아무튼 전화 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수고하세요. 예.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야,
2: 이렇게 또. 오늘 유난히 너무 감사한 날이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2: 네.
3: 자, 유난히 감사하고, 네. 유난히 또 바쁜 날입니다.
2: 네.
3: 방학생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1: 네. 네. 또
3: 시간이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빨리
2: 해야 되나요?
1: 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네,
2: 엄청 오늘 문자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1: 자. 예. 8224번님.
2: 네.
3: 자, 8224번님.
2: 네.
1: 방학 15년인데.
3: 15년 방학.
1: 예. 가장 애매할 때, 가장 힘들 때.
3: 이분이 지금 되게 바쁜 중에.
1: 그렇죠.
3: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1: 예.
2: 네.
3: 오타가 오늘 어마어마하십니다.
1: 아니, 뭐 두 개밖에 안 돼요.
3: 오타가 어마어마하신데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1: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3: 다 알아들었습니다. 파죽이라고 했는데 파죽이고.
1: 예.
2: 네.
3: 15런인데 15년.
4: 감사합니다.
3: 여보세요?
4: 감사합니다.
3: 예,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4: 네. 예, 많이 지금 방송 들었습니다.
3: 운전 중 아니시죠?
4: 차를 세웠습니다.
3: 차를 세웠어요?
4: 네.
3: 어느 지역이세요?
4: 전남 광주입니다.
3: 전남 광주. 15년 방학생 맞으세요?
4: 사실은 더 됐습니다.
3: 더 됐어요.
1: 더 가는
4: 예, 뜸뜸 다니긴 했는데 안 간 지가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 더 됐는데 그래도 15년 그 사이에 그래도 한두 번 가봤습니까?
4: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다가 또 멀리 일 다니고 그러면 못 가고 그렇습니다.
3: 그렇군요. 그렇군요.
4: 네.
3: 자,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4: 화물차 운전하는데요.
1: 예.
4: 네. 다니면서
1: 화물차 운전하시는데 네.
4: 네. 은혜 하나님 생각나면은 기독교 방송 틀면 우리 저기 저 듣고
1: 예.
4: 은혜 많이 받고 빨리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3: 네 빨리 가야지 교회 가야지
4: 예 그리고
3: 우연히 듣게 됐나요 방송은 누구 소개로
4: 네,
3: 들었나요
4: 방송을 원래 기독교 방송을 좋아합니다
3: 아 원래 옛날부터 들었군요
1: 예예
4: 예. 예, 다녔기 때문에
3: 예. 다녔기 때문에
1: 예
3: 자 가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4: 네
3: 오늘 저희가 아주 그냥 잘 밀어드릴게요. 응?
4: 네.
3: 잘 밀어드릴게요. 일단 선물 투척합니다. 자, 선물. 어떤 선물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서.
4: 커피를 좋아합니다.
3: 커피를 좋아하시면 예, 예, 예. 저희가 예. 더치커피도 드리고
1: 예.
3: 드립커피도
1: 예.
3: 드릴게요.
4: 예.
3: 두 가지 감사합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4: 네.
3: 그 대신 커피 드시고
4: 네.
3: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제.
4: 빨리 가고 싶습니다.
3: 이번 주부터 가야 돼요. 응?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사인 주셨을 때 미루면 안 되고 이번 주부터 네. 가셔야 되니까 자 결단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1: 예, 저 따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0: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죄를
0: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마 화물차시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자, 우리 8224번님 가실 교회가 광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건강한 교회를.
1: 근거에 있습니다.
0: 있어요.
2: 갈 교회 있습니까?
0: 예.
2: 그래요. 그럼 이번 주에 금방 이렇게 기도한 대로요. 결단하셔서 용기 내셔서 꼭 가시고 다음 주에 문자 한번 주십시오.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자, 이제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은데
3: 네.
2: 알고 보니까 제가 놓친 분이 있어요.
3: 아~
0: 와,
3: 와우.
2: 최고의 방학생이 네. 또 있었네요.
0: 예, 6256번님.
3: 네, 30년
2: 방학생이 있었어요.
0: 와, 한 세대가 그냥 방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예, 6256번님, 방학 30년입니다. 일반자로 가니까 이렇게 싹 받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통화하고 교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예. 자, 30년 방학생 팥죽 맞춰주신 분 신호 가고 있습니다. 6256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인데
0: 예.
2: 오늘 초반에 주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3: 네.
2: 30년 방학생이 있었습니다. 6256번님 어디 가셨을까? 자,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0: 예.
2: 한 번만 더 해볼게요.
3: 네.
0: 6256번님, 30년 방학이고, 30년 방학. 자, 이제 받으셔야죠.
4: 말을 안 했다는 거야.
2: 자, 예. 여보세요? 네네네. 저, 김인수 PD인데요.
5: 예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2: 운전 중인데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5: 아, 정차가 안 돼요.
2: 정차가 안 돼요?
5: 죄송합니다.
2: 아니에요. 30년 방학생이죠?
5: 예예.
2: 그럼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5: 예, 알겠습니다.
2: 일반 전화 꼭 받아주세요.
5: 예.
0: 예, 감사합니다.
5: 예.
0: 예, 좀 이따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2: 예. 시간이
0: 네. 그래도 한번.
2: 아이고, 한번 또 해요?
3: 한번만 할까요?
2: 한번 더.
0: 빨리.
2: 자.
3: 피디님 빛의 속도로.
2: 자, 우리 4088.
0: 네. 예.
2: 4088
0: 갑니다. 4088님.
3: 네.
2: 4088.
0: 12년.
2: 12년.
0: 네. 12년.
2: 12년.
0: 4088.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
6: 예. 안녕하세요.
2: 네네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2년 방학생 맞죠?
6: 네.
2: 운전 중 아니세요?
6: 아니에요.
2: 어느 지역이세요?
6: 여기요. 종로구 승인동이요.
2: 종로구?
6: 네.
2: 옆에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좀 꺼주시겠어요?
6: 네.
2: 예. 방송은 네. 예전부터 들었는데 오늘 처음 문자 주셨죠?
6: 네. 예전 여기는 저기 권사님, 장로님 하는 저기라 사업체라
2: 예.
6: 계속 듣고는 있어요.
2: 아, 거기서 일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시는군요.
6: 네.
2: 권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어요, 권사님들?
6: 네.
2: 오,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6: 네.
0: 근데
2: 12년 동안 방학인데 방송 네.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찔리고 가야겠다는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6: 조금. 15만 이 교회 문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2: 나오셨구나.
6: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그냥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해줘요. 어느 정도 싫어해야지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2: 예. 자, 우리 4088번님 시간이 없어서.
6: 네.
2: 일단 선물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본인이 원하는 선물.

0: 네.
1: 자, 오늘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 지역 협력교회 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 협력교회 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목차.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노래,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파블로 피카소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아마 그림을 잘 모르시는 분도 피카소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피카소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 그의 작품은 자화상이라고 알려집니다. 1972년에 그가 만 90세가 되었을 때 크레용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사실 피카소는 굉장히 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하다 못해서 때로는 기괴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한 독특한 화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피카소는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마지막 그림, 자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 좀 특별한 것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피카소의 눈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요. 그 눈동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 눈동자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눈동자입니다. 입술은 아주 일자로 굳게 다물었고요. 그리고 입 주위에는 거친 수염이 다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물론 피카소가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들을 그리기도 했지만 그의 마지막 자화상은 뭔가 좀 이상한, 눈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요. 입술도 꽉 다물어서 뭔가 지키려는 듯하고요. 그리고 정돈되지 못한 거친 수염이 있는 얼굴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평론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피카소가 죽음을 앞두고 그가 가졌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뇌, 자기 그림에 대한 회의를 보여준다. 여러분, 피카소가 독특한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많은 공격도 받았을 겁니다. 반론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어도 나는 이걸 꼭 지켜갈 거야. 고민하고 고뇌하고 때로는 회의, 좀 안 좋은 마음도 가지면서 살았을 겁니다. 마지막 그림에 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꿋꿋꿋꿋하게 살아온 것 같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고뇌, 자기 인생, 자기 그림에 대한 회의가 이 마지막 모습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이 아닐 때에는 적당히 덮어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열면 되니까. 마지막이 아닐 때는 적당히 미루어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면 되니까. 마지막이 아닐 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다릅니다. 마지막은 내 인생의 제일 끝에 마치 박제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습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러니 내가 적당히 덮어두었던 것도 그대로 남겨둘 수 없이 다 벗겨집니다. 미루었던 것도 더 미룰 수 없이 꼭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모습도 더 이상 변할 수 없으니까 더

무심해서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살았어도요, 마지막에 막 화내는 모습으로 살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의 마지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화내는 모습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힘들게 살았지만, 그리고 다툼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면서 다 받아주면서 아주 관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아, 저분은 참 관대하게 인자하게 살았구나 라고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보통 사람들이 갖는 감정을 비장함과 소중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더 끝이 없기 때문에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집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참 중요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해. 숙연해지면서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감정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이요, 우리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 모범적인 선조로 여겨지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가 되어집니다. 보통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떠올립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게 다윗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기 때문에 다윗의 유언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인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맞는데, 어떻게 남긴 말이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보다 개인적인 말로 남긴 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공식적인 유언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에 대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사무엘하의 제일 끝장에, 사무엘하 24장까지 있거든요. 제일 끝부분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2절 말씀 바로 앞에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왕이라는 세상의 제도를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전하는 마지막 교훈,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들과 다윗의 뒤를 이어 그 땅에 살아갈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다윗의 공식적인 유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유언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은 이스라엘의 왕국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 다윗의 마지막 노래, 이 속에는 다윗의 비장하고 소중한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기고 다윗의 진심이 나의 진심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의 진심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한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남기는 제일 중요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비장한 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의 특별한 제목들이 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다윗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도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나의 삶에 대해서 한결같이 평가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의 삶이 어렵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의 통치를 하면 변덕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누구는 상을 주고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누구는 벌을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가 판단할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야 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사실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이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들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불완전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번영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가 이 메시아의 통치를 기대하게 하는 열쇠가 되어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땅을, 나의 삶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느냐? 내 뜻대로 통치하면 나의 삶도 세상도 좋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내 삶을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나 하나님의 통치를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실 때는 우리에게 정말 큰 생명과 번영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언젠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내 주변을 생명과 번영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땅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온 땅에 메시아의 소망을 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남기는 이 귀한 말, 이 세상에서 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고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절에 다윗에 대한 소개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우리가 본 2절부터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노래의 본격적인 부분, 중심의 부분이고요. 그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의 말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윗을 다른 말로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이 깊은 자의 말이라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왕의 말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0: 다윗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는데 왜 마치 찬양대처럼 다윗을 소개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래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노래는 먼저 우리 가슴을 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끔 찬송을 듣거나 아니면 세상의 노래를 들을 때에도 아, 이 노래 참 괜찮네 라고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노래가 괜찮다는 느낌을 먼저 가진 다음에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찾아봅니다. 가사도 그때 한번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이 가사가 참 좋네 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느껴지는 경우보다 보통은 어떤 경우냐?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 노래 참 괜찮네? 라고 가슴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 노래가 어떤 곡조인지 또 어떠한 가사인지 우리가 머리로 나중에 찾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는 우리의 가슴을 먼저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래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따라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시편 말씀을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라면 잘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틀리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런데 노래는 이래요. 제가 그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선창하니까 그냥 저절로 내 입술에서 나오고요.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노래는 내가 외우려고 안 해도 거의 가사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는 따라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노래가 가진 이 두 가지의 특징 때문에 오늘 다윗의 말을 다윗의 노래라고 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말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절절하게 남긴 말이라는 것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고 특별히 사실 이 사무엘하 23장은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읽지만 예전에 노래로 불렸던 것이니까 내 가슴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하면서 그대로 하기가 쉬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나의 인생에 고백하는 신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11-0262번 청주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2: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7화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가끔 나의 기도가 혼자만의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 아무 말씀 없는 듯한 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 담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생명과

0: 죽음이 지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마주하게 된다.
1: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연약한 육신과 저의 슬픔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 남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제가 없다는 빈자리에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사명이 끝까지 인도해주세요. 당신이 보내신 땅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세요.
2: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은 야소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곧 칼 아래 서겠죠. 이 아침, 두려운 아침, 주님,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러나 이 길이 당신의 뜻이거든 그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죽음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0: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는 시간을 넘어 토마스에게로 이어진다.
3: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진정 이것이 당신의 뜻인가요?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조선 사람들이 죽고 분노 속에서 선원들과 선장마저 죽고 이제 저들은 제 심장에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제가 원했던 것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절대 맞서서 칼을 들지 않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시고 이 땅에 이 말씀을 펼쳐주소서.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0: 그들은 믿었다. 지금 보이는 고통이 끝이 아니며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점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했다. 사랑이 죽음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0: 뭐야? 왜 자꾸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놈이었어. 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1: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걸.
2: 어둠 속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바로 박충권, 그의 속마음이다.
0: 너 뭐야? 너 뭐야 대체? 머릿속에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1: 이상한 소리라니. 난 네 속마음이잖아. 그동안 잘 알던 무시하다니. 이제야 내 말이 좀 들리나 봐.
0: 에이,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1: 지금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답을 원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 답이 필요하잖아.
0: 아니, 이게 꿈인지, 아니, 미친 건지.
1: 자, 대답해봐. 넌 그날 옳은 일을 한 거 맞지?
0: 그래, 난 나라를 지켰고 마을과

0: 사람들을 지킨 거야. 그놈들 마음대로 강까지 올라왔고 사람들을 죽였어. 관군들이 명령했고 그래서 불 지르고 붙잡힌 거야.
1: 그런데 옳은 일을 했는데 왜 편의장을 못 잘까?
0: 아, 잊을만 하면 네가 자꾸 얘기하잖아. 잊을 수 없게 자꾸 생각나게 하잖아.
1: 맞아. 잊을 수가 없어. 그 기도 소리, 그 눈빛. 우릴 미워한 게 아니라 불쌍하게 쳐다봤잖아.
0: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1: 조선을 살려달라고 했잖아. 우리 같이 똑똑히 들었잖아.
2: 긴 정적을 깨고 문이 삐걱 열리며 딸이 얼굴을 내민다.
3: 괜찮으세요? 땀 흘리신 것 좀 봐.
0: 괜찮다.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자거라.
3: 아버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자다 깨서 혼자 중얼거리시고.
0: 생각할 게 있어서 그렇다.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3: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0: 사람들이? 그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3: 아니에요. 얼른 주무세요.
1: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본 거지. 꼭 죽여야 했을까? 얘기라도 들어봐야 했던 거 아닐까? 어쩌면 그 사람도 그 배에 인질로 잡혀있던 건 아닐까?
0: 아니, 그 사람은 성경을 죽이기 위해서 온 거야.
1: 그래, 맞아. 드디어 솔직하게 인정하네.
0: 그래,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왜 안 도망간 거냐고. 왜 저항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냐고.
1: 그래, 오히려 찌른 너한테 저 성경을 건네줬지. 그래서 넌 저걸 버리지 못하고 들고 온 거고.
0: 어차피 죽지 않고 야속을 계속 외쳤다면 언젠간 잡혀서 처형당했을 거야.
1: 그래, 그런데도 온 거야.
0: 맞아,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였어. 이게 목숨보다 중요한 건가?
1: 뭘 고민해. 어서 열어봐.
2: 그는 조심히 성경을 펼쳐본다. 한문으로 된 글자들, 춘권을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한다.
0: 태초 신창조천지.
2: 한 번 붙은 성경은 그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0: 뽀자르시네. 왜 자꾸 우시지?
1: 아씨, 어르신 좀 이상하죠? 밤에 울고 낮에도 좀처럼 밖으로 나오시지도 않고.
2: 아씨, 저 혹시 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 서양 귀신이 들러붙은 거 아닐까요?
0: 알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2: 아니, 그날 이후로 저렇게 변하셨으니까 그렇죠.
1: 아씨, 제가 사람들 몰래 그 옆마을 무당을 좀 만나고 올까요?
0: 아니야, 내가 들어가 볼게. 아버지, 안 주무시죠? 잠깐 들어갈게요.
3: 그래, 무슨 일 있냐?
0: 요즘 밖으로도 잘 안 나오시고 방 안에만 계신다고 다들 걱정이 많아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3: 요즘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자꾸 마음이 아프구나.
0: 이건 그때 야소교인이 준 책이잖아요.
3: 너는 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0: 네? 아니, 갑자기 그건 왜...
3: 한번 대답해보거라. 하늘이, 땅이, 이 바람 부는 것과

0: 해와 달,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히 생겼을 것 같으냐?
1: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제님이 지으신 거 아닐까요?
0: 맞다, 상제님.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글을 읽고 있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다는구나.
1: 그럼 그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2: 딸은 놀란 눈으로 박충권을 쳐다본다. 박충권은 딸을 바라보다 자기 가슴 위에 손을 얹는다.
0: 여기 계시는 것 같구나.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알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0: 자, 여길 보거라. 신의 세인 선지장 타지 독생자사 급타인 교일체 신타지 불치 멸망 반득 영생.
1: 무슨 뜻이에요?
0: 하늘의 신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1: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교 믿는 사람들은 죄다 죽었는데요? 아버지도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나셔요.
2: 순간 방 안이 싸늘해진다. 걱정 어린 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고 충권은 조용히 성경을 덮는다.
0: 그래, 그 사람들도 다 죽더라. 나도 봤다. 포승줄에 묶이고 칼에 베였지. 그런데 말이다, 그 사람들 눈엔 두려움이 없었다. 울지도 않았고 욕하며 저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자를 위해 기도했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죽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영생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삶.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내가 그걸 가진 사람을 칼로 찔렀더구나.
2: 충권은 성경을 펼 때마다 울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책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성경을 들고 나타난 마펫 선교사를 만난다.
0: 나의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게 맞소?
3: 그럼요. 그동안 죄책감에 힘드셨겠소.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대신 지고 가셨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시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7화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내레이션 장찬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 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를 특정 짓는 단어가 환난과 궁핍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다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세상이 무시 못하는 자들은 겉보기에는 부러움의 조건을 다 갖춘 듯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 가난한 자들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부요하다는 칭찬을 받은 이유는 진리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지, 동료 혹은 민족들로부터 진리의 길을 간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배제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불편하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확신마저 없다면 그 영적 부요함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군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듯 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의 부요함으로 여유와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기도, 김효근 작사 작곡으로 소프라노 최정원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외부의 핍박과 물질적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영적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궁핍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등에도 환난과 궁핍으로 인한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모든 상처에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의 부함으로 세상의 부함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하실 작곡가는 김성태입니다. 1910년 서울에서 출생해서 2012년에 사망했는데요. 그의 할아버지 김상순이 세운 교회 이문동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며 음악적 역량을 키워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 16년을 지내면서 정년 퇴임했는데요. 클래식 음악가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 객석이라는 월간 음악 잡지의 발행인이며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곡이라고 한다면 동심초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별의 노래, 한송이의 흰 백합화, 꿈 이렇게 세 곡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 작곡가 김성태의 작품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꿈, 황진희 시의 김한서가 번역을 했고요. 테너 박세원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두 곡은 이별의 노래 박목월 시를 가사로 했고요. 베이스 김요한이었습니다. 소프라노가 불렀던 곡은 한송이의 흰 백합화. 김성태 작사 작곡으로 소프라노 박순복이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심초 그리고 못니저를 작곡한 작곡가 김성태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양 음악을 접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음악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김성태에게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요즘 월드컵 이야기로 뜨거운데요. 경신학교 시절 축구선수로 이름을 날리면서 연전상과에 스카웃되어 들어가기도 한 축구선수입니다. 낮에는 공을 차고 밤에는 음악에 몰두했다고 하지요.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남이 보기엔 다 가졌던 작곡가 김성태였지만 그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너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휴일에 놀지도 못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다 가진 부유한 자들입니다. 늘 영의 부함을 채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덕에서 민형식 시의 김원호 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얼굴, 신봉석 시의 신귀복 작곡으로 소프라노 신영옥이 노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는 환난이 있고 궁핍해 보일지라도 세상에 지지 않을 만큼의 부요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도 영적 부자가 진짜 부자이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오라 현재명 작사 작곡으로 바리톤 오현명이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신앙 지켜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의 데이터센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데이터센터라는 그런 제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전쟁시대죠. 전쟁. 전쟁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열전이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무기는 동원하지 않지만 냉전이 있어요. 냉랭한 전쟁이에요. 아주 차갑습니다. 냉전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자원전이 있어요. 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건가 이런 거죠. 그죠? 자원전, 무역전쟁이 있어요. 심지어는 입시전쟁도 있어요. 그죠? 입시전쟁. 근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 전쟁이 있어요. 데이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관찰하고 실험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수집이 되잖아요. 그 가공되지 않은 숫자,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이게 점점 쌓이게 되면 뭔가 흐름을 나타내고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집 분석해서 자기 목적에 가공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스페이스X 발사를 했는데 꽝 터져버렸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결코 그거는 비싼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이터를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기업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예.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예. 아,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후두엽에 가서 정리가 됩니다. 귀로 듣는 거는 측두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지식 정보를 고도로 논리적으로 정립을 하려고 하면 전두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하나로 다 모으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의 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면 병렬화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저 부분은 저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걸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회사는 집을 팔기로 한 겁니다. 모듈 주택이라고요. 표준형을 딱 가지고 다 만들어놔요. 만들어놓고 그거를 그 대지 위에다가 그냥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을 파는 거, 그거는 나중 일이고, 가전제품 그것도 나중 일이에요. 누가 얼마만큼 그것을 쓰고 있느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LG는 전자회사가 주택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면접을 해서 몇 시간 쓰십니까? 언제 쓰십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런 거를 하기에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받겠다 하는 겁니다. 저 바다의 풍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함이, 잠수함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국 칩을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데이터 전쟁이 말 그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전역에 다 펼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 나쁜 말, 뭐 덕스러운 말 이런 말로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쌓여진 거라는 거죠. 쌓여진 것이, 축적된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집하고 축적한 데이터들, 이것들을 처리해서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하고 누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자기가 데이터를 어떤 쪽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씨를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씨를 뿌리고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 이전으로 넘어가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자기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려고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목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초지에 풀을 뜯겨야 돼요. 근데 풀만 뜯기면 됩니까?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밀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밀농사를 짓고 밀집으로 뭐를 한 거예요? 국고성을 지을 때도 진흙을 이기는데 그런 밀집을 썼던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구 소유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죠. 내가 내 마음대로 가서 막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430년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어요. 그들은 근 500년간을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자기 의지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수하고 그것을 쟁여서 저장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칠족이 거하고 있는 이곳으로 들어와서 그 칠족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는 그 땅에서 파종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됐나, 이 과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처음 수확을 맞이했을 때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내 밭대기가 있군요, 내가 뿌려서 거둘 그런 추수할 곡식들이 있군요. 이거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의 차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부가 밥을 한번 한다고 할 때 메뉴 하나를 작성해서 오늘은 뭘 먹어야지 하는 것도 얼마나 고민하면서 밥상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그 과정에 들여진 노력, 그런 땀들, 수고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죠.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 이거 한번, 이 꽃이 그냥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이 과정 속에 누구는 손을 다치기도 하고, 예, 누구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 절절한 마음들이 다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알면 감사한 거예요. 아, 강단 장식 하나도 결코 예사롭지 않구나. 찬양대의 찬양 한 곡도 결코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 우리 찬양단들이 노래를 골라가지고 아, 이거를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애써가지고서 나온 거. 예, 이런 것들 데이터들이 다 모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데이터의 차이죠. 데이터의 차이.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되는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을 수집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잠시 동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예, 거기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일까요? 처음부터 뭐 칼과 총을 들고 뭐 어떻게 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됐을까 하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죄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 한 가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네트워킹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컴퓨터 수집적인 차원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죠. 사람들 사이에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행적인 눈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거죠, 그 사람. 그래서 악하려고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여기서 꾀라고 하는 말은 의도하고 도모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꾀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끼익해야지 사람들의 도모,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균적이고 수평적인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어때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그들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그들의 방법론, 그거 역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죠. 그들의 방법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거들먹거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있다는데 세상이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냐?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냐? 뭐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거죠. 뭘 노리는 겁니까?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을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인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성을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뭐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1인 우상됨을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겁니다. 갑자기 오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들이 계속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자기 만족, 자기 성취, 그리고 자기 존재감 이런 것들로 계속 누적돼서 나타나는 거.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지배력, 나의 통제권을 더 많이 늘렸다. 이게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극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차이가 아닌 거죠.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 문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등져서 나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정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과 이게 통로가 다 연결됐다고 해서 막 모든 게 신학적으로 모든 게 막 다 이렇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때요? 좋아요. 정서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말씀을 듣는 게 좋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면 기뻐요. 아, 그래. 아,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때요?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전향적이고 긍정적이고 기대하고 그리고 더 넓혀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대하는 그 자체가 태도와 자세로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합니까?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즐겨보십시오.

즐겨봐요. 내가 그게 기쁘고 즐거워 봐요. 그러면 해냅니다. 시간이 언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예, 나는 잠시 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한 것이 확, 한 시간이 지났는지 두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잠시 동안 묵상했는데, 묵상할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들이 달라요. 예,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얻는 그런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쁨과 환희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다릅니다. 나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내 평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결정짓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태도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있나? 아니면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이거는 뭐 그냥 누가 하는 거고 난 내가 살던 대로 살던 거다. 차이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 좋은 말은 다 써놓은 것 같죠.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좋은 말만 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말. 진짜 바람직한 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맨 먼저 뭐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수원에 깊이 박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뭄이 와도 아무 끄떡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뭄이 온다는 건 뭡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데이터가 저장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적합하게 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윗이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저런 흠도 점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골리앗을 만날 때 보면 알잖아요. 골리앗 만날 때 보면 다윗은 뭐 딴소리 안 해요.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 네가 지금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오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 네가 감히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네가 함부로 조롱했어? 내가 너 한번 손대줄게. 손 봐줄게.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그는 수없이 축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도 그게 별로 뭐 이렇게 야 네가 뭐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어? 네가 비웃었니?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딱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살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 그럴 수 있겠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예?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 다니엘이 야 너희들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이거 다 고기 먹어야 돼 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묵상하는 게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실 속에 그 진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진리의 적합성, 진리가 현실에도 적합하다고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뭄이 들고 한 발이 오고 이래도요.

0: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역경지수, 그죠? 역경을 이겨내는, 예? 역경을 이겨내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뭐 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예, 그러지 않아요? 예, 강인합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아주 철철이, 그죠? 그 계절마다 적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예. 나아가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어디예요? 데이터를 어느 쪽으로 모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계십니까? 예. 어떤 데이터가 여러분들에게 쌓이고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다른 모든 나무들이 잎사귀가 다 쌓여져 갈 때도 그때도 청청한 이파리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손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내 데이터에, 내 데이터 센터에 무엇이 쌓이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목장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와,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복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예,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악한 짓을 하기 이전에요.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깊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기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아요.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가고, 신문에 뭐가 나오면 저렇게 가고, 뭐가 어떻다 그러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은들의 모임에 들 수가 없다. 예, 영원한 방랑객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죠? 데이터 격차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가요, 처음에는 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입니다. 세월 지나보세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요. 그게 점점 이게 광위를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유용한 것이다.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요, 그쪽 방향으로, 영원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진리의 방향으로 쌓이고 쌓여보세요. 다른 거죠.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는 삶, 그렇지 않은 삶.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떠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지금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여기 따라서 결정된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255-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597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싹이 트고 다시 꽃이 피다니 겨울이 그토록 길었는데 주님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꽃은 지지만 뿌리는 남아있고 당신은 그 뿌리를 기억하십니다. 슬픔도 계절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계절이었습니다.
1: 긴 겨울을 지나온 사람만 아는 게 있습니다. 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 뿌리가 버텼기 때문에 온다는 것. 오늘 저녁 여러분의 뿌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조지 허버트의 극꽃이라는 시로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이 시를 오랜 병고 끝에 썼어요. 몸이 꺾이고 사역도 뜻대로 잘 안 되고 자신이 마치 말라버린 것 같은 시절을 보낸 후에 어느 날 다시 기도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살다 보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겠는 어찌해야 할지 구분이 안 되는 계절이 있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하루가 지나가는 느낌이요. 그런데 허버트는 자신의 그런 시간을 실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겨울이라고 표현했어요. 겨울,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다시 꽃이 필 겁니다.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허버트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싹이 트고 다시 꽃이 피다니, 겨울이 그토록 길었는데 라고 고백할 봄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봄과 겨울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도 여름인 이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행저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의 7월 7일 이 하루는 어땠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참여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행저질라 잘 듣고 있어요,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방명록,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7월 7일자 저녁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기도문 적혀있어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평소와는 조금 다른 저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챙겨가세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 더웠죠.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라고 합니다. 어쩐지 정말 더웠어요. 좋은 찬양들 많이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396번님 항상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반갑습니다. 9673번님, 최피디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하시면서 저녁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3186번님도 기도문은 사랑입니다 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3186번님. 5171번님, 기도문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은 오직 대전극동방송 행저질라 청취자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어요. 6시에서 7시 사이에 신청하신 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는 그냥 후회하거나 아니면 뭔가 실망을 가진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찝찝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이 기도문을 챙겨가셔서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전심을 드려보시고 그 기도문을 쭉 읽어보시면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 조금 더 홀가분한데 또 오히려 소망이 생기네, 이런 간증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녁 보내실 거라 믿으면서요. 자, 샵 9330번으로 꼭 기도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어제부터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잠언을 읽고 있죠. 새한글 성경이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새한글 성경은

한글 성경은 책 제목인 이 새한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한국어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새롭고 참신한 용어와 또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서 원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어휘 또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성경 원문의 문법적인 구조뿐 아니라 어원적인 특성과 또 어순의 강조점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하니까요.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판 성경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읽으실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행저질라를 통해서는 아 이런 번역도 있구나 하고 조금 더 풍성하게 잠언을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개역개정판 성경이나 또 다른 기존의 역본들과 함께 이 새한글 성경을 읽으시면 이 원문의 풍부한 의미와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잠언 2장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나눕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나누고 잠언 2장 함께 하실게요.

잠언 2장.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얘야, 내가 나의 말을 받고 내 명령을 너의 안에 간직한다면, 지혜에 너의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면, 깨우침에 너의 마음을 기울인다면, 내가 정말 깨달음을 부른다면, 깨우침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은을 찾듯 찾고 숨겨둔 보물을 찾듯 뒤진다면, 그러면 여호와 두려워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법을 찾아낼 거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거든 그분 입에서는 암과 깨우침이 나오거든. 숨겨두시는 거야. 올곧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을, 흠없이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패를, 정의의 길을 보존하시고 그분께 한결같은 사람들의 길을 지키시려는 거야. 그제야 너는 공의와 정의를 깨달을 거야. 올곧음과 모든 좋은 길도.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고 알미 너를 기분 좋게 할 테니까. 신중함이 너를 지켜줄 테니까. 깨우침이 너를 보살펴줄 테니까. 너를 건져내려는 거야. 나쁜 사람의 길에서, 거짓으로 막말하는 사람에게서. 그들은 올곧음의 길을 버리는 사람들, 어둠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지. 나쁜 짓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흥겨워하지, 나쁜 사람이 막 나가는 것을.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의 길을 갈 때 어긋나가지. 너를 건져내려는 거야. 낯선 여자에게서,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다른 나라 여자에게서. 그는 젊을 때 짝을 저버린 여자야. 자기 하나님과 한 언약을 잊었어. 그의 집은 죽음 쪽으로 가라앉아 있고 그의 길은 죽은 영들 쪽으로 이어져 있어. 그에게 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야 해. 올곧은 사람들이 땅에 살고 흠없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남을 테니까. 악한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배신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뽑히는 거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지금까지 잠언 2장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지난 7월의 오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 속에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오늘 제 마음 하나 챙기기에 바빠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친 것은 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저의 하루만 무겁다고 여겼던 좁은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내신 일터에서 마주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말 못할 짐을 지고 하루를 버텨내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고 품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애쓴 그들의 저녁에 주님의 위로가 머물게 하시고 내일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저녁만큼은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은 소망을 품고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저녁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행자진라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5329번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찬양 들으면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감사한 하루네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5329번님,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1440번님은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드디어 서머 스페셜 시작에 장마도 시작이네요. 장마철 습한 날씨지만 행저질라와 함께 마음만은 뽀송뽀송한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저 찬양 신청 또 할게요. 정윤선의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같이 듣고 싶어요. 늘 사연 읽어주시고 신청 찬양들 선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좋은 찬양이네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찬양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842번님, 오늘 너무 덥고 습한 하루였어요. 요즘 잠언 읽고 있는데 귀가 번쩍하네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네, 행저질라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잠언을 통째로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6842번님. 7317번님은 출장을 많이 다니는 나의 동역자 남편을 위해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야, 역시 남편을 챙겨주는 건 아내밖에 없어요. 그렇죠. 1234번님 반갑습니다. 최PD님, 찬양이 흐르는 저녁 참 평안합니다. 저녁 기도문에 가족 지인들과 나눠서 서로 중보기도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1234번님,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1234번님 가정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해요. 자, 0483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여기는 안성에서 천안으로 가는 퇴근길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0483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811번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행복한 저녁이네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3003번님 서머 스페셜이 처음이라서 새롭다고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길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녁 기도문 챙겨가며 마무리할게요.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때론 뭐 지친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된다. 그렇게 한번 여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히려 기대가 돼. 주님이 하실 일들 소망하게 되네. 뭐 이런 고백들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축복해요. 3003번님. 6800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부터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기차 밖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아름답게 손을 흔들어주니 주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치료의 여정이었어요. 할렐루야 하시면서 오늘도 저녁 기도문 기다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치료받으러 먼 길 가셨군요. 6800번님. 또 그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무기력하게 그냥 차창 밖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려 애쓰는 우리 6800번님의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6800번님. 자, 우리 6802번님 사연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일하느라 방송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기도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프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6시부터 7시 사이에 기도문이라고 샵933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바로 또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7시 전에만 보내시면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802번님 감사하고요. 쉬미는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찬양으로 풍성한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하나씩 또 나눌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함께 나눴던 잠언 2장의 말씀 몇 구절 함께 나누며 마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주어진.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이선한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팔복 온유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말 그대로 그 의미는 무엇이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가르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세 번째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사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유하다.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성격, 태도 등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리고 간혹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아홉 가지 중에 온유의 열매가 있어. 아,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열매가 있어. 온유의 열매가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온유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겪어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네 분 있으시군요. 온유하다라는 단어

단어는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어감도 부드러운 편이라서 온순하고 또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MBTI라는 성격 검사를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F 성향 뭔지 아시나요? 조금 감정적이고 공감을 잘해주는 성향, 감정이 먼저 앞서고 공감을 잘해주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T 성향 아시나요? T 성향은 물론 뭐 이들이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감정도 있고 공감도 잘해주지만 그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설명을 더 잘해주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보통 우리는 F와 같은 성향을 좀 더 온유하다라고 느끼죠. 흔히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아버지, 또 인자한 선생님, 늘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죠. 온유하다는 게 뭘까? 온유하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나 투기가 가능한 그러한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하여야 할 그 땅, 영원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땅, 바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데,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타고난 성격이 순하고 착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일까?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정받은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모세 다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던 인물, 그 지도자 모세.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전적 의미, 모든 일에 화내지 않고 온순하며 침착하며 착한 표정을 지어주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 모세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모세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의 뜻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 밖으로 나가서 동족에게로 갑니다. 동족들이 고대게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 그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죠. 그리고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하나요?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하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유기하죠. 당시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10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다시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송아지를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또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계명을 받게 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 가운데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는 죄를 범하죠. 살인자 모세,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버린 모세, 그리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두 번이나 반석을 내리쳤던 모세,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 말은 즉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온유하다, 모든 사람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경의 인물을 한 명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도로 사용하신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성경이 몇 권이나 쓰여졌죠? 바울을 통해서 13권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도 저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쓰였다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에도 직접 있었죠. 그리고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며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길 뿐더러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기뻐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사역 초기에 마가와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전도여행 중에 마가가 중간에 힘이 들다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갑니다.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흥분하고 또 화를 참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그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믿음의 동역자인 바나바와도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바울, 성경을 13권, 14권 쓰였던 바울,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수기 12장의 온유는 꽤나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가리켜 쓰인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아나흐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흐, 히브리 언어 아나흐. 의미인즉 겸손하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죠.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다. 저희가 모세, 구약엔 모세, 신약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봤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다. 그리고 내 마음은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오너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배워라,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기간 3년 동안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다, 사전적 의미인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3년, 공생애 3년 사역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개역개정의 새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강한 표현은 욕 중에서도 그 당시 아주 좀 죄송합니다. 쌍욕, 쌍욕에 가까운 욕이었죠. 더욱이 수치스러운 건 뱀과 독사는 당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심한 욕 중에 심한 욕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근데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는 모습이 방금 제가 읽은 9절에 나오는 욕하는 모습이셨을까요?
한 곳을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아빠가 마귀야. 너희 아빠가 마귀야.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아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엎으시고 이래도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까 제가 온유한 사람 함께하는 교회 누가 있을까요 했을 때 나온 인물들이 있죠. 우리 황태원 목사님, 천재성 목사님, 저는 빼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상을 엎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왔는데 갑자기 상을 엎고 막 이유야 어찌됐건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모습이 있을까요? 온유한 모습이 보일까요? 방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배우라고 하셨던 것일까? 저는 그 답을 빌립보서 2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순종을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뜻하죠. 결국 온유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이 착하고 화를 내지 않고 웃고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넘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엔 현대인의 성경에 순종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엔 복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하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더 나아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 순종의 끝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아니면 보이는 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온유란 육적인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온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뜻을 걸고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표현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사람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쓰임받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내 감정과 내 힘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면서 앞으로 온유한 척, 거룩한 척 다 하지만 결국 말씀과 동떨어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죠. 온유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앞에서 내내 하지만 뒤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그 교만의 끝은 패망의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온유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는 것, 손해보기 싫지만 말씀 때문에 양보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왜 참아줘야 하나요? 왜 우리가 용서해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웃어줘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격이 온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죠. 성격이 아니라 표본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심지어 목사라고 다 잘 될까요?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미운 사람 꼭 있고요, 힘든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억지로 사랑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뾰로롱 마술처럼 바로 좋게 보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믿습니다. 아, 여전히 왜 저러는 거야? 기도했지만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렇게 미운 거야? 여전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는 자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를 품으려고 애쓰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주 조금씩 그 방향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 저는 그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정말 미운 사람도 만납니다. 얄미운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뭐 인간관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반복적인 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서 싫어서 절망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 바꿔주셔야 하는 거죠. 성령님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제 의지로,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가족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으로 온유한 삶이 되시길,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생명 신앳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이선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471-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

0: 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찬양을 뜻하는 자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말,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함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아,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크리스 라이스의 두 번째 찬송가 앨범 중에서 만유의 주제 Fairest Road Jesus를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비니아드 뮤직의 Winds of Worship 11집 중에서 Jesus is Coming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제론 데이비스의 라이브 음반 중에서 거룩한 땅의 Holy Ground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브랜우드 뮤직의 연주와 미셸 톰스, 슈전 애슈튼 그리고 크리스티 텐트의 곡으로 홀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언론을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루디 미셸리의 곡으로 Where in not for grace를 보내드립니다. 이 곡을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고 확신을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의 인생길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나누시다가 참심과 참 위로가 머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윌러브가 찬양하는 나는 오늘을 살리, 이어서 강성훈의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저의 2집 앨범에 실려있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0074번님께서 충북 보은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1323번님께서는 힘든 하루 마무리하며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이시라고요. 요게벳의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한 분 더 나눌까요? 3002번님께서 오래전부터 팬이시라고 또 이렇게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라고 신청해 주신 찬양들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0074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찬양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김관호가 찬양하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이어서 땡스기빙 밴드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0743번님께서 저의 간증 듣고 너무 많은 위로 받으셨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좋다고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한동안 몸이 안 좋아 힘든 시기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평안하세요 라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4279번님의 신청 찬양도 잠시 뒤에 나눌게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방방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먼저 함께할 신청 찬양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송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밤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 연도 6월은 여느 해와 달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비교적 쾌적하게 보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던 날이 많았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여름에서 비교적 선선한 기후를 누려왔던 유럽은 현재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찾아오면서 가전 매장마다 에어컨을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유럽 사람들은 더위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신들은 그런 여름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제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상대방의 처지와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와닿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은 경험의 유무를 떠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론 온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눈물이 와닿지 않더라도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먼저 손 내밀고 공감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곽화란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와 키노트 김다혜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연주 찬양 그리고 이강혁의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세 곡 함께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6월의 선선함을 지나 7월 초인 지금 점차 공기가 끈적해지고 습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습도가 90%를 넘고 온도는 15도를 거뜬히 뛰어넘는 그런 숨막히는 계절을 견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옷이 축축하게 처지는 그 고단함과 찜통 같은 더위에 지치는 그 힘듦을 알고 있기에 현재 폭염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겪고 있는 유럽의 무더위가 얼마나 힘들지 마음 깊이 와닿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로마서의 말씀처럼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아파하는 마음 자체를 내 것처럼 헤아려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평안함에만 머물지 않고 타인의 눈물에 귀 기울여서 손을 내미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온기겠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변의 어떤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저한테 툭툭 이야기를 건네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그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주님의 따뜻한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길 소망할게요. 그런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러브의 공감하시네와 조찬미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두 곡 전해드릴게요.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그리고 조찬미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어제부터 시작했죠. 평소에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송들 많이 보내드렸지만 이 여름을 맞아서 여러분의 귀와 영혼이 시원해지는 그런 찬양들 더 많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늘 편지와 마음 묵상이 없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평소에 들려드리지

못했던 외국 찬송들 하나씩 가져와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킹 오브 킹스라는 힐송 워십의 찬송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불리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곡은 인류의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성령을 통한 교회 탄생까지 복음의 핵심 역사를 순서대로 담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을 찬양하는 이 노래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킹 오브 킹스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제목의 힐송 워십 찬송을 보내드렸고요. 김관호의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구주여 광풍이 일어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 더 전해드릴게요. 크리스 라이스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양과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밤아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피아 워십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와 내 평생에 가는 길 메들리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배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한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도에 대기자들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혹은 머리를 매만지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지가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중에 한 수험생이 그걸 휴지통에 버리려고 집어들었답니다.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미래의 쓰레기를 발견하고 치울 정도면 정말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구겨진 그 휴지를 펼쳐 올려둔 순간 그 안에 입사를 축하합니다 라는 글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를 맡겨도 충성스럽게 해낼 사람이었겠지요. 저는 그 청년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에요. 시련이 영육을 단단하게 함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뚫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T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입니다. 오늘 밤 그 놀라운 초대를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김도연의 내 사랑으로 빚은 들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라는 말이 가볍게 이렇게 아니면 서슴없는 뭐 이렇게 흉엄을 없는 가벼운 관계라고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엄청난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이었는데 종은 주인의 뜻을 물을 수도 없었고 주인도 종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겁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

하신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대해주시기로 선택하신 게 아닐까. 친구라는 이름 속에는 친밀함이 있고 또 거리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You Hav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 그리고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3828번님이 신청해 주신 Phil Wickham의 Living Hope, 그리고 Victory의 I Don't Have to Pretend, None Like You, Stephen Magwater의 You Hold On To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참 많이 듣고 배우고 외웠던 것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사랑을 테마로 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은혜로 강찬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송정미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함께합니다. 6주 동안 어떻게 9가지를 하느냐. 한 주는 한 가지 테마 가지고 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두 가지 테마로 함께해서 이렇게 하면 6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열매인 사랑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각각의 열매이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9가지 맛이 있는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사랑에 관련된 테마로 그 찬양으로 꾸며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이 나오면 함께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나신다면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청곡을 올려주셔도 잘 들려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양 여러분에게 띄워드릴게요. 러빔의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사랑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친구를 가지는 유일한 길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다가서고 사랑으로 먼저 품을 때 비로소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고 나의 필요가 충족될 때에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친구라 부르신 그분은 먼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먼저 친구가 되어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플레이트의 줄을 더 알수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승의 주 음성회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섯 밤 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니콜리아스의 그런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이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나 또 상황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짐 없이 홀가분하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또는 지금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환경의 어려움들로 근심 걱정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건요, 주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드는 것보다 또 나눠들고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걷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그 무거운 짐과 또 근심 걱정 어려움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참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이겨낼 힘과 해결할 지혜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십니다. 예,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4375 성도님, 무거운 짐, 또 어려운 일들, 머리를 꽉 채운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때 듣게 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해결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곁에 계시면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북한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건너 넘어오신 귀순하신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분이세요. 임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나 기차같이 공공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뜻하죠. 그래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 공공서비스, 대중교통이 촘촘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철도는 곳곳에 꽤 많이 부설이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다양한 노선의 철도가 놓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버스 등의 운행은 잘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다 보니 수요도 많지 않고 그나마 부설된 철도 이용도 어렵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서 이동하는 데 수일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지방에 사는 가족이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북한에 낙후된 대중교통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열악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교통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 교통난 때문에 부모가 위독해도 심지어 사망해도 찾아갈 엄두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0: 네,
2: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북한 황해도와 함경남도 사이에 교통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2일 전해진 것인데,
0: 네,
2: 지난달 중순경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황해도에 사는 딸이 뭐 부모 사망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0: 네.
2: 그 이유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발을 해도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2: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0: 우선은 이 60대 부부는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2: 네, 소식통에 따르면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부는요, 황해도에 시집가 살고 있는 딸이 연락 오기를 오시면 달 20km 정도는 챙겨드리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0: 네.
2: 예, 군인에게 시집가서 황해남도에서 정착한 딸 집에 가기 위해서 노부부는 함흥역에서 열차로 출발했는데요.
0: 예.

0: 그러나 이 열차가 바퀴가 탈선한 사고를 당하면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 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엄청 자책을 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딸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려운 친정 부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1: 네.
0: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딸은 부모를 돕기는커녕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 예.
0: 딸이 사는 지역은 황해도의 산간 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1: 네.
0: 이 어려운 상황을 남편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또 기차역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또 친정까지 가는데 그 기차 상황이 최소 3일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고요.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다른 것입니다.
1: 예, 북한이 뭐 남한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고는 해도 또 산간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지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게 사흘이 넘게 걸린다. 북한의 교통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교통 사정을 좀 보면
1: 네.
0: 이 평양 등 대도시에 교통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고요. 또 장거리 이동은 대부분이 기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1: 네.
0: 기차를 타려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1: 네.
0: 이 때문에 부모가 유독하거나 또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참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북한 대중교통 상황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조금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예.
0: 자, 이번 사건은 열악한 북한의 대중교통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 북한대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볼 것은 북한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하니까 대중교통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1: 예.
0: 또 북한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력이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의 평양에는 지하철, 기차, 또 무궤도 전차, 전차는 전차인데 궤도 달리는 전차가 아니고
1: 네.
0: 무궤도 전차, 택시 등 교통환경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 일도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지방의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정시성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경제력도 약하고 에너지난도 있지만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속도가 느리고요. 또 시설이 노화된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라도 언제 고칠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은 그러니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여행도 정기사정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몇 시간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가기 때문에 기차여행을 하려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 그 정도 사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볼 것은 공공대중교통이 재기능을 못하자 이제 등장한 것이 개인시설 교통수단입니다.
1: 네.
0: 일명 서비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비스와 자동차의 줄임말입니다.
1: 예.
0: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중고 트럭이나 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물자를 전국으로 실어나는 그런 그 교통이 이 서비차인데요.
1: 네.
0: 이것을 통해서 돈주들이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정부가 사설교통 활성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북한은 외부 소식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1: 네.
0: 또 한류 드라마 K컬처

0: 저의 외부로 외부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북한 정권이 뭐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속도가 더디고 또 말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인데 사실상은 유일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유일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의 발전이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석과 또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또 가족이 상을 당해도 찾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교통이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이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40여 년 전부터 경제상이 어려워지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회복도 되지 않고 대중교통도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처럼 대중교통이 더 좋아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유일지배 체제에서 벗어나서 인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남한으로의 교통도 중국과 러시아의 교통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좋아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 바라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도방송 청취자 여러분,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당과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감시받는 나라, 우리가 억압받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직장도 국가가 정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도 국가에서 정해주고, 개인의 삶은 철저히 억압받는,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고요. 서울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 안전부에 보고하거나 또 통행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직장도 자기 스스로 능력만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평범한 주민들이 선택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수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자기 나라의 지도자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자유로운 나라도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셔서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수만 명의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탈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0: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가 주고 있는 엄청난 자유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억압받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찾아서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우리 북녘 동포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억압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석히 그 지옥 같은 자유가 없는 나라를 떠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갈등 속에서 동맹 결속 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 초대형 해양 열파가 지구 표면에 13.5%를 덮으면서 태풍과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 늘며 관광 소비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노르웨이가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꺾고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를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시범 운행이 포착되면서 개통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중단됐던 탄부 가족 분조 재가동을 지시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노동력 동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터키의 앙카라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정세, 방위비 분담, 동맹 결속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그린란드 문제와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열리는 만큼 향후 대서양 동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해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회원국들이 집단 방위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중동 안보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유럽 방산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르도안 터키의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조율하며 동맹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0: 보고 있습니다.
1: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국가장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세 형제가 참석했지만 차남이자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상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암살 가능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가적 결속을 보여줘야 하는 부친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 기반이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테헤란과 종교도시인 곰, 이라크 카르발라와 나자프 등을 거쳐 고향인 마슈하드에 시신을 안장하는 국가장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의 지구 표면의 약 13.5%를 뒤덮는 초대형 해양 열파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전 세계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양 열파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현상으로 이번에는 북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각각 발생한 해양 열파가 합쳐지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향으로 서태평양에서는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고 미국 서부에는 이달 중순 강력한 열돔이 형성돼 폭염과 산불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해진 해수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 해안에서 해수면 상승과 폭우,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유럽 지중해 역시 고수온의 영향으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 바다의 37% 이상이 해양 열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양 열파가 발생하는 바다 면적은 1980년대 말 약 9%에서 최근에는 3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9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 미국이 뒤를 이었는데요. 부산시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과 항공 철도 연계 크루즈 상품,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9배 증가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광객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도 크게 늘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에서 사용한 관광 지출액은 4,544억 원으로 집계됐고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364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는 연간 4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인데요. 노르웨이가 엘링 홀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2-1로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노르웨이는 이번 승리로 월드컵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새로 썼습니다. 특히 1998년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브라질을 2-1로 꺾었던 노르웨이는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두 차례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경기에서는 브라질이 페널티킥과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노르웨이 골키퍼 위리안 윌란의 연이은 선방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홀란이 후반 34분 헤더로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추가 시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브라질은 경기 막판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환골을 만회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두 골을 추가한 홀란은 이번 대회 7골로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은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으며 노르웨이는 멕시코와 잉글랜드 경기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반면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9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김 목사가 대통령과 미 의회의 지속적인 압박 끝에 석방됐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을 받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나 또 북방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산에는 원래 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같은 곳을 계속해서 왕래하다 보니 풀이 꺾이고 나무가 뽑혀서 길처럼 보일 뿐이죠. 길이 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사람이 자주 다닌다는 뜻이 아닐까요? 산과 숲을 그렇게 거니는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겠죠.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 다른 마을을 방문하려는 사람, 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 귀한 약초를 찾아다니던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것이 바로 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길을 갈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해서 Desire Path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 생긴 길이지만 다시 말하면 Desire 욕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이죠. 처음 누군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길은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생겨도 금방 사라졌겠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에도 수많은 길이 나 있겠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운동의 습관으로 그 길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일로 길을 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길은 얼마나 나 있을까요? 가장 자주 찾고 가장 즐겁게 거닐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 되도록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 거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을 향한 길만이 나기를, 오직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걸음만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면서요, 오늘의 이 새벽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암이었을 거예요. 혈루증을 앓다가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으티으티 쑤시고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아서, 그건 믿음이지요, 쑤시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싹 가셨어. 예수님이 누가 내 두루마기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진 걸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때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가나안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잔치집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양반만 믿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는 지하실 감방벽에 그들의 상징인 다윗의 비율을 걸여놓고 거기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비록 태양 빛은 내게 비춰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지하 감옥소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믿음. 암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세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죠. 라이프로드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전의 찬송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이어서 한 곡의 찬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의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북한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건너오게 됐는지,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위험해진 상황 가운데 큰 결단을 하고 여행 가는 느낌으로 출발했던 그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곳 저곳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들어오셨죠?
0: 네, 맞습니다.
1: 처음에 들어올 때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어요?
0: 제가 들어올 때는 겨울이었어요.
1: 겨울이었어요?
0: 겨울이 아니고 2월달 봄이었어요.
1: 봄?
0: 네.
1: 2월이면 뭐 그래도 겨울이죠. 3월까지 추운 경우도 많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추웠겠어요. 옷차림은 어땠어요?
0: 제가 그 옷을 사실 몇 벌 가지지 못하고 이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챙기지 못하고 떠나서 그 가을 옷을 입고 겨울을 버텼어요.
1: 감기 안 걸렸어요?
0: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건물 안에만 있다 보니까 괜찮긴 했습니다.
1: 그래요. 이곳에서 맞이한 첫 공기가 참 차가웠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러면 여기에서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0: 첫인상은 사실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가 제 첫인상이었어요. 그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었었는데, 저는 첫인상이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 차 종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봐요.
0: 아, 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1: 네.
0: 그래서 차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좀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쪽은 거의 차 보면 막 연식이 30년 이상 된 차들도 많고
1: 그래요?
0: 네, 보통 20-30년 된 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여기 한국에 딱 와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니까 거의 차들이 거의 다 새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새고, 뭔가 브랜드들도 다 이제 현대, 기아, 이제 국산차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뭔가 발전되어 보인다, 차들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보통 드림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나에게 꿈과도 같은 차가 있어요?
0: 아, 그렇죠. 당연히 이제 드림카는 있죠.
1: 무슨 차예요?
0: 저의 드림카는 아우디입니다.
1: 브랜드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우디?
0: 아, 네, 아우디인데 좀 이제 그 있어요. 그거 스포츠형이라고 해서.
1: 스포츠형이요?
0: 네. 네.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평생 살 수 있을지.
1: 아주 쌩쌩한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곡간을 부어주시면
0: 네.
1: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는 겨울에 왔다고 해서.
0: 네네.
1: 쌀쌀한 공기면 괜히 막 마음까지 차가워질 때도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빛나는 차들의 시선이 네. 시선을 아사가고 그렇게 저희가 보통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0: 네.
1: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곳에 나오잖아요.
0: 네, 맞아요.
1: 지금은 그러면은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0: 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 나오고 나서 그래도 꽤 긴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나와서 이제

0: 이제 처음에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뭐 면접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1: 면접도 다니고 경제생활도 또 해야
0: 맞아요.
1: 되니까. 그 하나원에서는 근데 종교생활 할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는 그럼 종교생활을 아예 안 하셨어요?
0: 아, 그때는 사실 기독교를 다니긴 했습니다. 저희 하나월에 매주마다 이제 뭐 불교에서도 오고 이제 기독교도 오고 뭐 천주교도 오고
1: 그쵸.
0: 다양한 종교 이제 하 그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기독교를 선택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긴 했었어요, 하나원에서.
1: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어요?
0: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기독교가 제일 좀 친근해 보였어요.
1: 너무 또 의아한 게,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제일 또 탄압하는 종교이기도 하고,
0: 맞아요.
1: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조금 안 좋게 교육하잖아요.
0: 맞아요.
1: 또 어떻게 그게 친근해 보였어요?
0: 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었어요.
1: 느낌으로, 감동으로.
0: 네, 감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딱 기독교 가야지 하고 막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제가 느낌으로, 아, 그냥 저기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그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목사님을 그러니까 기독교 선택하기 전에 얼굴을 먼저 봤었어요?
0: 아니,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이제 기독교랑 그 불교,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그 하나원 직원분이 물으셨거든요. 어디 가보겠냐고. 저는 그냥 기독교를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1: 혹시 그럼 그 이전에 극동방송을 라디오로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때 들었던 방송이 기독교인 건 알고 있었어요?
0: 네,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더 친근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1: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니면 나는 이곳에 정말 가겠다 해서 혼자 갔어요?
0: 친구랑 그때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1: 그 친구는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0: 안 하고 있어요.
1: 진짜요?
0: 네.
1: 전도 대상자겠어요.
0: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나와서 혹시 교회 가볼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나서 해본 적이 있어요?
0: 네, 이제 초반에 제가 교회를 좀 다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유가 안 됐어요. 교회 일요일에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1: 그쵸.
0: 제가 그때 일요일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7일 중에 7일을 일을 했어가지고, 예, 네, 다니고 싶어도 이제 못 다니긴 했었어요.
1: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뭐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0: 아니, 사고 싶은 게 있기보다는 제가 이제 국정원에 2개월 정도 있고, 이제 하나원에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또 공백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있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합치면 거의 8개월 정도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거예요. 몸이 너무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이렇게 근질거렸어요. 네,
1: 진짜요?
0: 뭐든 해야지 이게 될것 같았고, 뭐든 해야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았고, 이제 너무 공백기가 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정착했을 때좀 약간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새로운 곳에
1: 그렇죠.
0: 왔으니까 누구도 없고 이제 혼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뭐 일하는 게좀 낫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1: 네. 처음 일했던 일자리가 어떤 거였을까요?
0: 아, 처음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1: 네.
0: 그 양대창이라는 그 곱창집이 있어요.
1: 북한에서도 곱창 하면 알까요?
0: 아, 저는 북한에서 곱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순대는
0: 아,
1: 먹어봤어요?
0: 순대는 먹어봤죠.
1: 순대를 순대라고 하나요?
0: 맞아요, 순대라고 하는데, 북한은 순대에 찹쌀을 넣고, 이제 남한에는 그 당면,
1: 당면,
0: 네,
1: 맞아.
0: 향이
1: 찹쌀을
0: 들어가죠.
1: 넣는 데도 있고, 당면을 넣는 데도 있고,
0: 네.
1: 선지로 가득 채우는 데도 있고,
0: 맞아요.
1: 그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곱창이 더 기름진, 순대보다 조금 더 기름진? 생김새는 비슷한?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그쵸?
0: 그런 느낌. 북한 순대랑 곱창이랑은 이미지가 많이 달라서 북한 주민들이 잘그못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곱창 하면 내장? 내장 돼지 그냥 그 북한 사람들한테 그 곱창이 벨

0: 있잖아요. 네. 그 돼지 내장에 있는 그 대장이라고 해야 하나? 네네. 그거 맞죠? 그 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북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갈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곱창집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곱창 좋아하세요?
0: 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곱창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일할 때는.
1: 그 왜냐면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게 일자리를 가면 네. 내가 모르는 그러면 음식을 나르고
0: 맞아요, 맞아요.
1: 판매하는 일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어렵지 않으셨어요? 거기 뭐 술도 팔고 할 텐데.
0: 맞아요.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한 면접 보러 다니면서 제가 이제 또 생활비도 충당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여서 제가 한 3일 나온 지 한 3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하나원에서 나온 지.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몰랐어요. 뭔지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이제 식당에 뭐 대창이 뭐고 곱창이 뭐고 그다음에 뭐 소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제 웃긴 에피소드도 있고 좀 당황했던 순간도 있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제일 당황했던 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0: 아, 그 제일 당황했던 사건은 제가 이제 어떤 소주가 참이슬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1: 그건 알고 있었어요.
0: 그거는 다른 데서도 유명하거든요. 참이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라서.
1: 아, 진짜요?
0: 소주가. 네, 맞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 외에 뭐 진로라든지 이제 처음처럼 이런 소주가 있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저한테 사장님 그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어떤 거 시켰어요? 제가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손님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저 그냥 쳐다보시는 거예요.
1: 그래서, 진짜요?
0: 아, 네. 그래서
1: 아, 웃을 것도 한데.
0: 아, 네. 그래서 아,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물어봐가지고 아,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어요. 하니까 손님이 아, 저희 처음처럼 술 시켰는데요. 그래서, 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바분이 오셔가지고 그 도와줘. 아, 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는데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이제 당황을 했어가지고.
1: 사장님한테 안 혼나셨어요?
0: 아니요, 사장님은 좀 저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 이제 처음이라 저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사장님이 와. 그래 빨리 배워라 해가지고.
1: 와, 진짜 마음밭이 엄청 넓은 사장님을 너무 잘 만나셨는데요. 첫 일자리에.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간혹 어떻게 인사는 드리고 있어요?
0: 아, 진짜.
1: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0: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지내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렇게 바쁘게 이곳에 와서 사실 일자리도 알아보기도 했고 3일 만에 일자리를 알아봤다고도 네. 했고 그리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네네. 했던 그런 무수한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또 경제활동이란 거를 했던 그 걸음을 나눠주셨는데
0: 네.
1: 아까 전에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반 정도 되었다라고 한 신앙생활의 그 여정까지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걸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에서 온 정착 5년 정도 된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을 향한 길목 가운데 충성과 순종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위의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할 텐데요. 신명기 28장 1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합니다.
1: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그런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우리의 미래 궁금하잖아요. 근데 애치거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미래를 위해 원하는 씨앗들을 지금 뿌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필요를 먼저 보는 사람이 앞서간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목사다 보니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생업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마는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품양겠다고 하는 정주영 할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임자들 둘러보면 돈 벌 게 참 지천에 깔렸어. 이거 해봐. 그러면 핑계나 대면서 안 될 것만 말하는 직원을 향해서는 임자, 자네 해보기는 해봤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 뭐 열매 거둘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니 피터 드러커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뛰어난 기업은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고객을 창조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발명왕 에디슨은 기회는 대부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제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요, 아예 기회가 와도 스스로 박차버리고 만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치를 꿈꾸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건 핑계대지 말고 국민들이 살만한 정책 찾아내야만 합니다. 기업인입니까? 고객의 필요 발견해야만 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든지 낮이고 밤이고 뭐 철회하면서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든지 해야지요. 교육자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세태 핑계 대지 말고 다음 세대를 동양지재로 양육할 방법 강구해야만 하지요. 교회의 밝은 미래도요, 전도하고 인도할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빈자리 채워지며 부흥하지요. 하나님은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분명 감추어진 보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보질 못해서 그러지 주변에 하나님은 지금 익어가는 열매들을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럼 그것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뛰어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 다음 세대들이 맡은 분야에서 꼬리가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비전을 말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그런 가정의 미래가 복된 거 아닙니까? 요즘 복되고 건강한 교회 꿈꾸는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젊은이들이 저런 찬양합니다.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도 첫 찬양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크고 웅대한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신앙 가르친다고 하는 기성세대는 그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0: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0: 저 밑줄 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을 뛰어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저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식 교육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로 행세하려고 하는 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 위에 뛰어나게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로 다시금 다듬어지는 오늘의 성찬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절망케 하는 현실일지라도 미래가 밝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절망하기 쉬운 포로였어요. 그러나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인데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는 하나님이 여러 왕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신뢰하도록 만드셔서 높여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왜 높임받고 뛰어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였기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 세우셨잖아요. 왜 그랬는데요? 성경 잘 보세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문의 식구들 살릴 수 있었고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고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요셉 개인 목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살아나도록 하고 감은 흥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높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난 체하고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가닥의 주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고 살만 난다 하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제발 뛰어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은 등경 위에 두잖아요. 높은 곳에 두잖아요. 왜 높게 뛰어나게 하시는데요? 빛을 바라라고요. 그래 성적이나 세상 스펙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세상 살만 나게 하는 그런 뛰어난 삶은요 세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키우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업가라면 정직한 경영으로 사회의 본이 되고 직장인이라면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는 거, 부모 자녀라면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들지 않고 그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나는 뭐 뛰어난 삶을 사는데, 나 그럼 스트레스 받아.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건 나 좀 부담이 가요. 그런 분 있습니까? 진리 외칩니다. 그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웬 줄 아세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

0: 인간이 분명하다면 또 그런 인간답게 살도록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맡은 분야에서 열매 맺기 위한 적어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한 비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 나 그 적중하길 원해, 맞추길 원하는 관역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입니까? 주변에 보면요, 웬일인지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막 볼멘 표정을 하고 뭐 얼굴은 은근슬쩍 뭐 조금 신경질 내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진리 말씀도 확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만울이 여기고 은근슬쩍 하나님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길 원하셔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 교회 중직자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고집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지 뭔가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도 내 멋대로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망령된 말과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세상 유행 풍조가 모퉁이돌이 되면 하나님마저도 얼마든지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짓이겨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면 수틀리면 인간들은 절대주관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적하려는 오만방자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피조물이면서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삶했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반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악된 언행과 처신 욕망을 보고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싫대요. 왜? 불신앙이 쪄져들었으니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얘기 듣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황당한 죄를 짓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황당한 죄악까지 저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는다면요, 진짜 원수 되었을 때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 이제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꿈 꾸어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사랑 정말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은 왠지 모르게 엄두가 안 나요 하고 그 말씀을 사장시킨다면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자,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0: 아멘. 저 말씀을 성찬식과 연관시켜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하는 죄악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활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듣도록 해요. 그러나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선포될 때 팔짱 딱 끼고 눈 지그시 감고 그래?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운 사람 생각했다가 또 말씀 드리면 그러면 안 된대요. 삼가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아, 물론 설교 드리면 눈 감을 수 있고 팔짱 낄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통해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찬양할 때는 아멘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돼. 에이, 그건 못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은 귀한 자가 될 수 없는 작은 자라고 아예 단정해 버리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감해 버리는 사람을 혹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뭐하다 일컫 받을 것이요? 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크다 일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자존심이나 탐욕,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세상적인 평가에 더 마음을 두려는 사특한 생각,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 오늘 성찬식 때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는 새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전반대되는 상황을 소개하는 신명기 본문 후반부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뛰어나기는커녕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실제로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런 지경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제사는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양의 피가 소의 피가 신의 물을 이룰 정도였잖아요. 근데 왜 저주받았어요? 왜 잘못됐어요? 형식은 있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마음에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걱정이 더 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결국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돼서 심판받고 만다고 복음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환호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0: 원을 좀 십자가에 다 쏟아놓고 그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성찬식이 되어야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현수막, 7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수의 사명을. 왜 지금 7월 달에는 그렇잖아요. 참외 드시고 싶지요? 수박 드시고 싶지요? 또 드시고 싶다고 그랬다고 또 수박만 줄까 봐 저희 집은 수박 안 사 먹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집은 수박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요. 설교상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농부들이 저렇게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각자 맡은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열매 익어가게 한 그것들을 발견하는 영안이 밝아지는 계절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으니 해서 자격은 이미 구비되었잖아요. 왜 못 믿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여러분 창조됐죠? 또 그 형상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지요? 그럼 자격 구비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져 가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면 이제는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돼요. 제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잘난 척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좀 내일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겸손한, 그건 겸손도 아니죠. 왜 이렇게 비굴한 꿈을 꿉니까? 진실로 진흙에서 살던 군뱅이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니까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존귀한 자들과 함께하도록 으뜸으로 삼아주셨다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니 베들레헴 흙덩이에 살던 군뱅이를 하나님은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구러지 같은 구더기 같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서 어떻게 됐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험산 줄령 같은 장애물조차 쳐서 부스러뜨리는 새 타작 기계로 만들리라. 어지간한 문제거리들은 저같이 만들어버리는 존재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애벌레 같을지라도 기회하여 초의 향기를 만끽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내가 우물 안에 지금 개구리라 할지라도 목구름까지 박차고 비상하는 독수리 영성 같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 다시금 거듭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지금 어디에 몸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성이 독수리 영성, 사자 영성이 되어가지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능력을 맡은 분야에서 10번 발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뭐하는? 꼭 만나는 오늘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8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데요. 어전 새벽부터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전망이니 빗길에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도 저녁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와 황해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0: 평안도는 20에서 60mm, 함경북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5도, 평양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2도, 강계 20도, 해산과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4도, 강릉과 대구가 32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평양과 신의주, 부산, 여수,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춘천, 서울, 제주가 27도, 개성이 25도, 해산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 내리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드높이시리라. 아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려면 첫째,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헌신해야 합니다. 31절에 길르앗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라고 해요. 80세의 길르앗사람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어요. 그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맨발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 마하나임에 머물 때 다윗 편에서 그를 공격했지요. 그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배웅하고자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왔고 다윗이 회복된 지금도 그를 지지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의 헌신은 한결같아요. 그럼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뭐라고 제안하나요?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해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을 당시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가 자신 또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헌신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낮아진 시절에 자신을 도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최고의 보상을 제안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내가 어떤 지분과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공기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누군가에게나 공동체에 베풀어온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도 신실하게 헌신한 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바라지는 않나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려면 둘째, 나의 죄인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제안에 바르실레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입니다. 34절에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라고 해요.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기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악을 분간하기 어려우며 음식의 맛도 모르고 노랫소리도 알아듣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노년의 자신에게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나이가 들어 미각도 둔해지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궁중에 들어가 보았자 왕에게 누만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곧 성숙한 자의 지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경험은 공감이며 그 공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현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욕망의 멈춤이 가능해집니다. 바르실레가 그랬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정직하게 인식했기에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르실레는 37절에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라고 해요. 화려한 왕궁의 삶보다 자신이 살아온 자리,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왕인 다윗에게도 자신에게도 더 합당한 길임을 알았어요. 이처럼 자기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겉은 늙어갈지라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성공이나 노년의 안락함에 연연하기보다 나의 죄인됨을 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인생을 거룩하게 마무리해가는 것이 곧 성화의 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세상 성공이나 보상,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고 내 분수와 한계를 잘 지키고 있나요? 비교당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들을 바라신 부모님은 또 딸이라며 실망하셨고 교회에서는 늘 언니와 비교당했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신다고 오해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 때 언니 때문에 예배에 늦었는데 전도사님은 제 팔을 꼬집으며 너 때문에 늦었지?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 후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성인이 되어 친구의 전도로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33절과 34절에서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자는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요. 저 같으면 드디어 왕이 내 가치를 알아준다며 저를 무시하던 이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저를 아시는 하나님은 제가 결혼 후 나님의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저를 낮추셨어요. 얼마 전 4살 된 막내 아들의 엄마도 누구 엄마처럼 키 컸으면 좋겠다. 나도 키 크고 싶어 라는 말에 열등감과 상처가 올라왔어요. 또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둘째 아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하는 형편에 눈물이 났지요.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제 주제를 알고 자족하는 것이 새 자녀를 위한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바르실레 대신 그의 아들 기맘을 잘 보살펴 주겠다고 한 38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는 저와 자녀들이 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 바르실레처럼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새 아들에게 영양가 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 숙제를 성의껏 도와주겠습니다. 입니다.
37절에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초청을 거절하면서도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해요. 자신은 가지 않겠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누릴 세상 영예는 거절했지만 자녀만

0: 만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다윗 왕의 통치가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38절에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고 해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욕심을 버리며 겸손히 물러나는 뒷모습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바르실레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었던 헌신의 복이 고스란히 그의 아들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고해요. 다윗과 바르실레는 신뢰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화평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랬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이별과 축복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보다 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아름답게 작별해야 할 때가 옵니다. 내 자리, 내 역할에서 물러서야 할 때가 와요. 그 순간에 바르실레처럼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하여 아름답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생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섬길 때가 많고 내가 행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생색과 보상 심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르실레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길 원해요. 이 땅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나의 분수와 주제를 알아 주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물러설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힘과 쾌락을 좇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트 요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랴트 요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르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리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름답게 노래 불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0: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이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에 대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키에 대한 열등감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에는 키순으로 줄을 서면 늘 앞줄이 제자리였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키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 역시 예전보다 지금 더 작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키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키가 작은 자녀가 오히려 열등감을 가질까 봐 위로해 주셨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키 크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느냐라면서 그 말씀 속에는 자녀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키가 조금 작아도 괜찮다고, 사람의 가치는 키 높이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 시대와 오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습니다. 성장판 검사를 하고 성장 클리닉을 알아보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고민합니다. 또래보다 조금만 작아도 부모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늦는다라고 하는 말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의 키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의 걱정이 아이에게 키가 작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모습으로는 부족한 아이구나, 이런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을까요?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느끼는 열등감을 우리는 신체적인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비교되고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키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그 숫자에 자신의 자존감을 얹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키가 아니라 키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늘 불편함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를 소개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키가 작은 자더라. 왜 성경은 그의 키를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그의 삶에서 적지 않은 열등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틈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군중이었지만 어쩌면 평생 그를 막아온 것은 작은 키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부유한 세리장이가 나무 위에 오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키 큰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잘생긴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나무 위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작은 사람 삭개오에게 머물렀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평생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살아왔던 삭개오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마주했습니다. 그 한 번의 시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조금만 더 컸더라면, 조금만 더 잘생겼더라면,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을 가졌었더라면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키를 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키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가장 작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에서 아래도 내려다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을 만나는 순간 열등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작은 키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680번님, 출근한

면서 전철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 그리고 마음 위에 주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내홍운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 아침을 예배로 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소서가 지난 7월의 대지는 한껏 더운 기운을 품고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왕성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죠.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약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 드리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8일 수요일에 드리는 FA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111편이 모두 10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고 각 절이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9절, 10절이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서 8개는 각각 두 개씩, 그래서 16연이 되고 9절, 10절은 세 연씩에서 6연이 되죠. 그래서 이 모두 합치면 이제 16개와 6개가 합치면 이제 22개의 연, 22개의 절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2개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의 알파벳과 동일한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파벳 순으로 첫 글자가 시작하는 알파벳이다. 예, 알파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알파벳 C가 이제 111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도 모두 똑같이 10절이고요.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할렐루야를 제외하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며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알렙으로 알파벳 A로 시작이 되고 모두 이것도 이제 8절까지 2연씩 16연이 되고 그다음 9절 10절이 3연씩 해서 6연을 이루어서 전부 22개의 스탠자라고 그러죠. 연 줄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알파벳 순서로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억하기 쉽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면 시편 111편 같은 경우는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묵상을 한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112편은 언약의 하나님을 묵상한 것에 이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 때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삶, 이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파벳 순서로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묵상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잠깐 두고 로마서 12장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분기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죠. 자,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 그러니까 이 권함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이해, 그 크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 너희의 몸, 너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생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산 제물로 드려지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 삶이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시편 112편으로 오시면, 그래서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떠한가, 언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111편 1절로부터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 아, 2절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을 맛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냥 막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시편이 이어지는데 첫 시작을 항상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고백이죠.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고 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좋고 또 차를 운전하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찬양을 듣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어제 우리 보았던 그 111편 10절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기도 하죠. 자, 마무리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양심으로 산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앞에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어떤 사람?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늘 이러한 중심을 딱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마땅하다는 걸 아는데도 내 마음은 죄에 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저런 죄가 좋은데, 저런 죄의 맛이 좋은데, 이러고 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1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그냥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분을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두드려 맞을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쁘게 순종한다는 거죠. 기쁘게.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나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즐겁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우리가 맛보아 경험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도 기쁘게 순종한다는 거죠. 기쁘게 자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얼마나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의 척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시편 1편의 출발점입니다. 시편 1편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직 다른 거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야 돼. 말씀이 즐거워야 돼. 기쁘게. 야, 하나님의 뜻이 또 이런 게 있구나. 또 다른 게 없을까? 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니 평생 묵상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억지로 그러면 힘들죠. 근데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내 입술로 계속 읊조리며 읽고 감사하며.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복된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길을 빼앗기지 말고 기쁘게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복된 걸음을 가는데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자, 후손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땅에서 강성한다. 여러분,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많아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며 복주시고 그의 후손도 복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서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왜? 이런 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후손에게 전수하기 때문에. 3절에 이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 하나님의 정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그러죠. 자, 그 다음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자, 여기 정직한 자들이 또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정직하다라는 건 단순히 윤리적으로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올곧게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어둡지만 빛을 발하게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0: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다. 여러분 이게 111편 4절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자, 은혜를 베풀고 꾸어 준다. 여러분 이게 꾸어 준다라는 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고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 고가의 금리를 내가 이거 너 빌려줄 테니까 10% 이자를 줘. 20% 이자를 줘. 보통 나라에서 떼는 세금은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면은 아주 고리죠. 그러니까는 이자를 매겨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의 어깨에 짐을 지어주지 말아라. 이 구약의 율법인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요. 2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리고 뭐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러죠. 옷은 외투와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각박하게 이웃을 막게 이게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복되게 하고 도와줄지언정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이것은 고리로 이웃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야 이자도 못 받는데 왜 꿔주냐. 그리고서 이제 아예 이렇게 됐는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오늘날은 물론 나라나 이 복지적인 시스템으로 이런 이 대출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했죠. 문제는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쉽게 대출을 받다가 이제 나중에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은혜를 베풀며 이거 이스라엘 특별한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이게 잘 되나니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불의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막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이죠.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심지어는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왜? 내 인생을 붙드는 분은 운과 귀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정해요? 굳게. 마음을 굳게 정하는.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112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휙휙거리고 팔랑귀로 여기 휘청 저기 휘청 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려서 복된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자요 의인이라고 호칭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과 그가 받을 복을 노래한 것을 묵상하니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이 연상되기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라고 하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줄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나라

의인의 마음은 견고하여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신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얹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은포교회 이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 이 세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능력은 각자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은 세 개의 성 중에서 어떤 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지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식의 힘을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지성, 지식의 힘을 갖추도록 해주려고 평균 몇 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느냐? 평균적으로 19년에서 22년간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3, 또 고등학교 3학년, 또 대학교 4년 합하면은 19년입니다. 19년에 2년제 대학원을 공부하면은 21년이고 또 이제 3년제 대학원을 공부하면은 22년 동안 본인들도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지성을 갖추도록 21년에서 최하 19년에서 22년 동안 그 엄청난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공부를 목숨 걸고 해본 사람은 결국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지성, 지식의 힘을 가졌는데 그 지식의 힘을 가졌지만은 인생의 만족함, 인생의 행복을 이제 얻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말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이제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 말 한 사람은 그냥 맨날 농땡이 피고 공부도 안 오고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막 25년, 30년 동안 정말로 이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공부해봤더니 이 행복이 이제 성적순은 아니더라 이것을 깨닫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 또 가슴이 따뜻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좋습니까? 가슴이 따뜻하지 못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냉철하게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함이 되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손해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순간적으로 너무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본인 이로운 쪽으로 결정하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 곧 감성이 높은 사람 이제 IQ, EQ라는 말 들어보셨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IQ가 높다고 하고 감성이 높은 사람은 이제 EQ가 이제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보다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 감성이 뛰어난 사람, 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만족한 그 인생의 삶, 또 행복한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성, 지식의 힘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이 만족한 또 이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고난 사건을 만나면은 인생의 이 만족함, 이 행복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인생 삶의 만족함과 행복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냐? 영성이 강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무엇이 강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다? 영성.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영성이 강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영성이 강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 찬양이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 예물이, 감사 제사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영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감사를 어느 정도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되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고난 상황, 또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시종일관 변함없이 감사하라. 이 말씀이 바로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 어려운 일, 너무 속상한 일,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좋은 일, 또 잘 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어지죠.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상황, 또 어려운 그런 사건을 당했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범사에 항상 이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사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쉬운가요? 여러분, 범사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너무 막 이 속상한 그런 지금 사건을 당했는데, 이 범사에 이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굉장히 비이성적인 말씀이고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 영성이 강한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고 어떤 고난의 사건을 만나도 감사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영성이 강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보다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는 사진 속에 지금 이 송명이라는 뇌성마비 중증 1급 장애인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화면 속에 이 송명희 시인은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 몸이 이렇게 이제 비비 꼬여져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이제 말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씩 할 수는 있는데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진짜 이 죽다 살아나는 그 막 고통을 감당해야 몇 마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요. 또 본인 손으로 밥 한 숟가락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소변도 혼자 힘으로 한 번도 해결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송명희 시인은 이제 인지 능력은 정상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걸어다니는데 본인은 걸어다니지도 못하죠. 대소변도 해결을 못하죠. 밥 한 숟가락도 떠서 먹을 수가 없죠. 말 한마디 엄마 아빠 한번 얘기를 하려면 막 온몸을 다 막 무지한 고통을 감당해야 엄마 아빠를 부를 수가 있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절망과 탄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깨닫고 원래는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딱 지옥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은 하나님 자녀 되어줘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송명희 시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때부터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죽으면은 틀림없이 지옥에 이제 불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열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시고 온몸을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해 주었다라고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본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막 이런 나쁜 생각을 아무리 이렇게 마음에서 쫓아내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거짓말처럼 송명희 시인을 괴롭혔던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송명희 시인을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떨어뜨려 놓았던 그 어두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이 송명희 시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감사 마음이 생겨지고 감사 찬양이 자꾸 흥얼거려지고 또 감사 기도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이제 글을 잘 못 쓰니까 막 이 너무 마음에 감사 마음, 감사 찬양, 감사 기도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니까 이게 이제 주체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펜을 가지고 서툰 글씨지만

지금 나라고 하는 그 시를 이 성경의 시인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발견해가지고, 우리 딸이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시를 쓰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성명희 시인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작품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명희 시인의 이런 그 감사 마음을 기록한 이 시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 있는 글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명희 시인처럼 그렇게 중증 막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저렇게 평생 밥 한 숟가락도 내 손으로 못 떠먹고 화장실 소대변도 해결 못하고 그게 낫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성명희 시인처럼 유명하진 않잖아요. 저는 안 유명해도 지금 제가 저는 막 천번만 번 감사합니다. 우리 성명희 시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은행 대출이 많고 뭐 막 열받을 일 있어도요. 그래도 보고 가면서 왔다 갔다 오면서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은 지옥 인생 되게 만드는 그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얻는 은혜, 예,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 오늘 본문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영성이 가져다 주는 축복입니다. 지성과 감성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환경이 되어야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사건 상황을 만나도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을 해서 이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안고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아이가 이 선천성 중증 장애가 아니었으면은 남편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의 부요함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부요함이 충만해서 잘 살아도 이 아이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받은 복이 정말 많아서 우리 아이가 선천성 중증 장애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천사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감사 믿음의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넘보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삶에 감사 영성이 충만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의 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갖고 또 감사의 영성이 충만할수록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삶의 현장에 행복의 나무, 축복의 나무도 자라서 행복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삶에도 이 행복의 열매, 이 축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속상해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이 행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라? 감사하며.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속상한 일, 힘든 일,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상반기에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셨고 하반기에 추수 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이 추수 감사주일 이런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이 추수 감사주일 때는 작심하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으로 은혜로 또 은총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니까 부부간에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처럼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막 섬겨주고 그런 관계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더 잘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보다 더 누가 잘해줬다, 분명히 뭔가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지. 절대 불가능해. 제 말 맞죠? 그러면은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부부간에 서로 감사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또 많은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것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만 잘해도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만 잘해도? 감사만 잘해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

0: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뭐로 제사 드려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평소에 이 감사 제사를 우리가 그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사 제사가 충만한 성도는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다가 이 어떤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나, 여러분 광풍의 특징은요 갑자기 생겨지거든요. 어떤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나도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평소에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가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나도 환난 날에 하나님이 뭐해라? 하나님을 뭐해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데 얼마만큼 건져주신다? 네가 나를 뭐하게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힘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 제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은요 우리가 어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만 딱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에? 저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지 저게 사람이 저게 노력해서 듣는 일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게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저와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 영성, 이 감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내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정도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음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음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어 평화와 사랑을 심는 세계 선교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웃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오늘 산부인과 대기실에 한 옛 7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가 엄마를 따라와 앉아 있었어요. 곧 태어날 동생의 성별을 확인하러 온 거죠. 잠시 후에 진료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오자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 물었습니다. 엄마, 남자야 여자야?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의사선생님이 남자래.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파란색 장난감 자동차가 번개처럼 스치면서 남동생이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신이 난 아이는 당장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외치죠. 아빠, 엄마한테 남자가 생겼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에서 일하는 아빠의 세상은 멈춰버립니다. 남동생이 생겼어 라고 전해야 할 말이 아이의 서툰 입을

거치면서 엉뚱한 말이 돼버린 거죠. 사실 뭐 팩트만 따져보면 아이 말은 틀린 게 아니죠. 아들이니까 남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끝까지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니 기쁜 소식이 순식간에 난감한 사고가 되고 만 거죠. 사실은 분명한데 그 사실이 전부는 아닌 것.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는 이 사실도 그렇게 사실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삶에 찾아온 작은 고난이나 단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하나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성급하게 절망의 마침표를 찍어버리곤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답답함과 아픔이 분명히 내 눈앞에 닥친 사실은 많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전체로 보면 그것은 지나가는 아주 작은 과정에 불과하죠. 단편적인 슬픔의 조각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하신 찬란한 축복 전체를 통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먹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그 뒤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아는 작은 사실 너머에서 언제나 가장 완벽하고 선한 전체의 그림을 경영하시는 주님의 무궁한 지혜를 신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좁은 시선이 만든 단편적인 상황들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거나 미리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신뢰하며 마음 가볍고 넉넉한 미소로 오늘 하루 복되게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강중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사의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 길이 아니라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저는 오늘 참 많이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늘 꽃길만 걸을 거다. 물론 뭐 그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꽃길입니다만은 그 아무런 고생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꽃길만 걷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오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폭풍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손 내미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가 걷는 길이다라는 고백. 저는 참 100%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 전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8시까지 함께할 거고요.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있으시죠?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또 사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준비되어 있는 말씀 카드 만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도 샵 9330으로 만나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 주세요. 뭐 이렇게 만나 이렇게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늘 변함없이 제가 읽어드리든 읽어드리지 않든 상관없이 자녀의 이름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 지체들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 심유진을 만나주세요. 주님 저희 가족을 만나주세요. 주님 진원이를 꼭 만나주세요. 윤건사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항상 이름을 계속 넣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늘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오늘 문득 이렇게 보는데 참 기도가 되고 이렇게 날마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반드시 열매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딱 들면서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왕 보내는 문자 정말 강 PD가 읽어주든 읽어주지 않든 한번 이렇게 보내시면서 입술로 먼저 선포해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라는 오늘 갑자기 그런 강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 이름을 꼭 넣어서 날마다 선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방학 중인 예서도 돌아와야 되고요. 친정 어머니도 돌아와야 되고요. 돌아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축복하고요.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 하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기왕 받아가는 거. 네. 0357번님께서 오랜만에 문자합니다. 가남이셨던 친정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천국 그곳에 잘 계실 거라 믿고 주님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하시면서 감사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네. 한 달이면 제일 보고 싶을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20살 즈음에 아버지를 먼저 보냈는데 그 사실은 막상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뭐 저도 장녀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장례 일 치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뭐가 이렇게 좀 다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저도 한 요맘때쯤 되니까 그리움이 막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오히려 돌아가신 이후보다 지금 우리 0357번님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극동방송 가까이 하시면서 찬양과 말씀 계속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마음이 너무 어렵지 않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0714번님도 7월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막내 언니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어요.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언니 생각하면서 또 찬양 시청해 주셨어요. 비가 많이 오는 7월이 되면
언니가 문득 문득 보고 싶으실 것 같네요. 네, 오늘 힘내시고 예, 신정아씨 사장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연 감사드리고요. 썸머 스페셜 찬양 드리면서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썸머 스페셜 좋아 찬양 듣고 은혜롭고 함께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사연 주시고 찬양도 많이 기대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 하나님의 열심을 신청해 봅니다. 오늘도 저 아들, 아주버님 유리, 제니, 정민이 엄마 만나주세요. 아멘. 9818번 이상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와 예배로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주님을 또 기대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아침 출발합니다 하시면서 3023번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어드리는 찬양은요, 내가 예수 믿고서 피아 50입니다.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신 분들, 샵9330, 단문 50분,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희 큰아들, 간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CT와 혈액검사, 간 탄력검사를 받았어요. 오늘 검사 결과 듣는 날인데요. 아들은 걱정을 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분들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병원으로 발걸음 내딛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아드님 38살 경환 형제님이신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조금 관리만 하세요. 이렇게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기도합니다. 3914번님,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우리 오송청사 어린이집 친구들 신나게 물놀이하는 날이거든요. 아,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눈부신 햇살을 선물해 주시고 안전으로 사랑으로 꼭 만나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와, 그렇구나. 오늘 물놀이. 야, 그렇구나. 예, 오늘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물놀이 시간. 오늘 아주 멋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간 그래도 햇살보다는 살짝 가려져야 애들이 또 덥지 않게 타지 않게 다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선생님 고생하시겠네요. 3914번님 축복하고 예, 우리 어린이들 신나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 우리 한경혜 성도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치유의 하나님으로 신방 가셔서 또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실지 믿고 눈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5976번님도 사연 주셨어요. 빨리 완쾌되시길요. 출근 준비하면서 사장 듣고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라는 찬양을 신청해요. 이 찬양은 둘째 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예, 비오는 아침 찬양이 너무 좋네요. 찬양 가사가 깊이 묵상이 돼서 너무 감사한 아침입니다. 하나님 저뿐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 만나주세요. 아멘. 오늘도 저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친정 형제 자매들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신 평강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드리는 찬양은요. 환란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송가, 그리고 또 신청하신 고난이 축복이 되게 김평강 씨 음성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실 시각 7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누는 약속노트, 이번 주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기반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을 때가 있잖아요. 아, 내 잘못도 아닌데 밀려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상처들, 깊은 밤 홀로 마주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시편 55편을 쓴 다윗의 마음이 딱 그랬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근데 그 깊은 수렁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뜻밖의 영적 선포를 하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짐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예하브라는 단어라고 하네요. 이 예하브는 단순히 우리가 짊어진 고단한 그런 삶의 무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몫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과 아픔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모두 다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짐을 내 삶에서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지만 이 말씀에서 보듯이 진정한 영적인 맡김은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무거운 몫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제 지혜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임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던져버립니다. 라고 나의 주권을 이양하는 고백. 그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내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몫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동을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온전히 영원히 견고할 수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55편 22절 말씀 이번 주 약속 노트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만나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만나오늘 신청하시면 이 말씀 카드가 갑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를 누구에게 줄을 서면 또 무엇을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좀 높아질까 고민하지만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손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거는 거죠.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샵9339으로 만나 남겨주시면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간에 여기서 잠깐 광고를 드리면요. 제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항상 여름 썸머 스페셜 기간 중에는 방송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올해 견학 프로그램은 8월 3일 고주간입니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여러분과 함께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시고 싶은 날짜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의 특징은 생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견학 프로그램 시간대가 생방송 시간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의 생방 프로그램을 견학을 하고 싶으신 분은 아침 7시 오셔야겠죠. 그리고 사랑의 드란을 견학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9시 오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프로그램을 견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 6시에 방송사로 오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방송 전체 견학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중에 생방송 시간대를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 좋은 아침입니다는 참고로 5일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찍이라서 누가 오실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 열어놨다고 합니다. 뭐 신청 안 하시면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방송사 쭉 한번 돌아보면서 방송사 설명도 좀 듣고 예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이번 네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는데 8월 3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을 엽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매일 한 기수씩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요일마다 달라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 견학 이렇게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저희 프로그램이니까 좋은 아침입니다는 수요일이라는 거. 8월 5일 수요일이라는 거 신청들 많이들 해주세요. 예. 뭐 신청하실 분들은 견학 이렇게 샵9330으로 남겨주시면 자세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시간대까지 연결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엘로힘 한국명 목사님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터닝포인트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뜻을 정한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터닝포인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터닝포인트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흔히들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둔 지점을 가리키곤 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지점,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순간, 아니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뒤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마치 대나무가 위로 쭉쭉 성장을 하지만 군데군데 매듭이 맺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특별한 분기점들이 있었음을 경험을 해요. 불과 20년 전부터 여러 차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 거의 다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7년이에요. 20년 됐죠. 스마트폰이 땅에 나오면서 사회 모든 시스템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10년 전에는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지구적인 재난을 일으켰죠. 강제적으로 온라인 시대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지난 2022년 11월에는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생성형 AI,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서서 우리의 지식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식들,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흔들면서 본격적인 미래사회의 문을 열었죠.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으로 또 다시 정보화 시대로 넘어왔던 인류가 지금 2026년 디지털 혁명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를 온몸으로 관통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디지털 혁명 1세대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죠. 세상의 판이 통째로 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변곡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인류 문명이 새롭게 판을 짜고 새로운 시대로 그렇게 도입이 되는, 진입하는 그런 시점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초입에 놓여져 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가 천천히 척척척척척 올라가지만 어느 정점에 다다르면 정말 급속도로 아래로 하강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시대를 조만간에 이제 맞닥뜨려야 될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터닝포인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 달 동안 터닝포인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역사적으로 우리뿐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 국가적으로 이런 황당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큰 변화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왕 3년째 제1차 포로 시기였죠. 다니엘은 왕실과 가까운 신분 배경을 갖고 있어요. 나이는 겨우 15살 전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요. 부모 형제와는 생이별을 합니다. 낯선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온 소년, 그것이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죠. 그의 인생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엄청난 소용돌이의 한복판. 여러분, 어린 청소년이 받았을 그 충격과 두려움, 공포심은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말 탐욕스럽고 치밀한 정복자였습니다. 그가 누렸던 최고의 전리품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화려한 금은 보화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인재요.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나라의 가장 뛰어난 청소년들을 뽑아서 3년짜리 엘리트 특별 프로그램에 집어넣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주입합니다. 두 번째는 궁정의 실무와 경영을 익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이름을 우상 마르둑을 찬양하는 벨드사살로 바꿔버린 거예요. 일정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창시개명, 바로 그런 개념이죠. 네 번째는 왕이 직접 내리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여서 몸과 입맛까지 완전히 제국식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 3년 과정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개조시켜버리는 거예요. 10대 소년 다니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젊은 날, 아니 어린 시절 바벨론 선진국에 조기 유학을 온 것이 아니에요. 전쟁 포로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처지예요. 거대한 제국의 그 문화 한복판에서 그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실제로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방 학문을 공부하는 것, 점성술 같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것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양보하고 끌려가던 다니엘이 한 가지 거부한 게 있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 본문 8절은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다니엘 resolved, 다니엘이 결심했다, 다니엘이 다짐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이 돼요. 뜻을 정했다, 결정했다, 결심했다. 그러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단어. 지금까지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강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어요. 언어도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하지만 내 영혼의 중심만큼은 결코 제국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죠. 언뜻 생각하면 왕이 제공하는 그런 산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배려고, 야 이게 웬 땡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음식들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서 금했던,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들, 그런 여러 가지 식자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과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졌던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진미를 먹고 마시는 순간 몸은 배부르고 영혼은 서서히 바벨론의 풍요에 젖어들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다니엘은 정확히 이 원리를 꿰뚫고 있었어요. 제국이 차려주는 그 안락한 밥상에 길들여지는 순간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깨달았죠. 나라를 잃었고 이름도 빼앗겼지만 날마다 마주하는 그 식탁에서만큼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겠다는 그 소년의 그런 몸부림, 뜻을 향한 인생의 첫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혹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가 퇴직을 하면, 은퇴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리라.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까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고 계시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뛰어넘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과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내가 변하고 싶은,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향해서 뜻을 먼저 정하는 것, 그리고 나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부모님을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상상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교육을, 훈련을 받습니다. 아마도 같이 갔던 친구들과 함께 다짐했을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 서로를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이곳에 살아남아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정신, 믿음, 영혼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아마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마음을 다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소해 보이는 뭔가를 정말 이루고 싶다면 먼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력이 약하다, 내 마음속에 결단이 참 박약하다, 의지력이 너무 약하다, 늘 세운 것 작심삼일이다, 마음먹은 것 쉽게 포기한다, 금방 마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의 의지력이 특별히 약해서 때문만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큰 성취를 이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단순한 의지력의 차이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그 결과를 바꾸는가? 그것은요, 의지력에도 있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환경을 그렇게 설정해 놓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세팅해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다이어트 잘 하십니까? 늘 결심하지만 잘 안 되죠. 그리고 같이 친한 친구들끼리 어디 가서 늘 푸짐하게 먹으면서 늘 다이어트 얘기해. 늘 다이어트,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이어트. 행복하게 먹으면 살 안 쪄. 항상 막 얘기하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집안에 초콜릿이, 탄산음료가 뒹굴고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맛있는 음식을 꽉꽉 채워놨다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세상에서도 술 끊겠다고 하는 사람이 술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잡고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매일 운동하겠다며 다짐했다면,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헬스클럽을 등록해야죠. 하반기에 내가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 자신을 몰아넣는 것, 이미 그렇게 아주 열심히 읽고 계시는 분들과 어떤 모임을 갖는 것,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어떨 때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내 자신을 몰아넣는 것,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안 먹겠다라는 그냥 마음의 결심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거부하며 떼쓰듯이 단식 투쟁이나 소동을 피운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아주 정중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하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 맹목적인 고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설득을 하고 타협을 합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을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과 새 친구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것 또한 허락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이쁘다고, 뭐가 좋다고 그것을 허락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일개 포로 소년의 말 한마디에 제국의 고위 관료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지혜와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얼굴에 빛이 나고 광택이 있고 더욱더 윤택해 보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던 이 소년들을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 지혜를 더하셨는데 3년의 모든 프로그램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시험을 해보니까 온 나라의 지혜자들, 어떤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무려 10배나 낮게 만들어주셨어요. 10배나 낮게 해주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뜻을 정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뜻을 정할 것인가?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뜻을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뜻을 정하고 싶은데 정말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절대로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있는가? 그래야 뜻을 정하고 끊어낼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반기, 2026년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년 때만 내가 올 한 해 잘 살아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 성취하세요가 아니에요. 그 절반을 딱 접고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이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번 여름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담교회가 50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나간 5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상담교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타이밍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사십시오. 잘 사세요. 새해가 되었을 때만 신년 계획,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반기의 시간들, 후반전의 시간들을 잘 살아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0: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내 가슴 안에 불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휘감아 주시고 그것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2026년 후반전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실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2026년도 하반기가 되게 하시고 남은 평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2203번 청주 상당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일 때문에

0: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 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한의사 왕경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뒷목의 긴장으로 인한 불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이라고 하면 흔히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의 긴장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불면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후두부와 상부경추 주변이 단단하게 굳어있고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즉, 뒷골이 묵직하고 목 뒤가 당기며 머리가 막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고개를 숙인 자세가 반복되고 스트레스가 쌓인 분들에게서 이런 양상이 흔합니다. 이런 분들은 누워서 눈을 감아도 몸이 쉽게 잠드는 상태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몸 자체가 계속 긴장한 채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후두부와 목 뒤의 근육, 상부경추 주변 조직이 오래 굳어있으면 편한 자세를 찾기 어렵고 작은 자극에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뒷목의 뻐근함이 더 느껴지고 베개 높이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불편하며 뒤통수가 무겁거나 머리를 조이는 느낌 때문에 자주 깨기도 합니다. 특히 귀 뒤쪽과 목덜미가 만나는 두개골 바닥 부위는 머리와 목의 신경, 혈관 구조가 가까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깊은 부위에서는 몸을 쉬고 회복시키는 부교감 신경계의 중요한 축인 미주신경이 목 안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주변의 긴장과 통증, 자세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호흡도 얕아지고 몸은 쉽게 이완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목덜미와 후두부의 경직이 줄어들면 호흡과 목의 움직임이 편해지고 과도하게 깨어있던 몸이 쉬는 방향으로 전환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불면이 목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안과 우울, 카페인, 약물, 수면무호흡, 하지불안증후군, 만성통증처럼 함께 확인해야 할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만 수면장애 중 뒷골 통증과 목 경직이 반복되는 분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후두부와 상부경추 주변의 압통, 근육긴장, 움직임 제한, 자세 불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단하게 굳은 목덜미와 후두부 조직은 이완치료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침과 약침으로 통증과 과도한 근육긴장을 줄여갑니다. 국소적인

0: 주착이나 경직이 오래된 경우에는 도침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목의 움직임 제한과 자세 불균형이 뚜렷하다면 경추 준화를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몸의 긴장이 줄어들면 목과 머리의 압박감이 완화되고 누웠을 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잠은 억지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신경계가 이제 쉬어도 된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된다면 머릿속 생각만 탓하지 말고 뒷골과 목 뒤가 얼마나 오래 굳어 있었는지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1: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해아림 한의원 왕경석 원장이었습니다.
2: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할렐루야. 저는 경기도 일산 탄현동에서 살고 있고요. 25년째 여기 하정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고 있는 윤기철 안수집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담임 목사님과 감사 노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윤기철 안수집사님 복소리 시작합니다.
1: 저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전 성도에게 기도하고 계시고요.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올해부터 모든 성도들이 감사 365라는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음이 이미 가장 큰 복의 증거입니다. 세탁 전문가이신 윤 안수 집사님께 어떻게 옷을 보관해야 할까요? 여쭤봤습니다.
1: 음식물 같은 게 이제 그 옷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세탁을 하지 않으면 옷 자체의 원단에 이제 그게 스며들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일단 좀 더러운 옷들은 되도록이면 세탁을 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좀 옷장에 옷을 관리할 때 약간 그 공간이 좀 여유롭게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곰팡이도 필 수도 있고 구김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흰 옷이나 연한 옷들은 밝은 옷들은 입고 나서 반드시 세탁을 해서 보관하시는 게 다음에 옷을 입을 때 깨끗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누님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1: 예수님은 제가 1983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이제 누님이 살고 계셔가지고요. 누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누님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 삶의 뚜렷한 목표 같은 게 확실히 생겼다고 그럴까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생활이 세상 중심에서 아무래도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히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0: 하고 있습니다.
1: 오랜 애청자이신 윤안수 집사님,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0: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제 매일 이제 틀어놓고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세탁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TV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림질이라든지 세탁이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라디오로는 일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 나오면 항상 아침부터 이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특히 이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 우리 극동방송 그 청취자들께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요청하실 때 저도 이제 좀 많이 공감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찬양 들을 때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 전파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 극동방송의 생명의 소리가 들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는 이유이죠.
0: 방송은 이 세계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에 많은 그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그 영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를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이 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중단을 할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만원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마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지 않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결단을 하셔서 전파 선교사에 동참해 주시면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0: 사랑하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25년 전에 부족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밀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박영희 집사님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윤 집사님은 얼마 전 따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따님 이름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아름다운 그곳에서 따님을 만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원래 1월 17일 날 그 지금 전파 선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성의 딸이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성의 이름으로 된 전파 선교사를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하늘나라에 그래도 주님 앞에 갔으니까 이 땅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의 이름으로 계속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씨앗이 됐으면 해서 계속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 분들이 또 중보해 주셔서 내가 이제 더 큰 소망이 천국 가면 우리 성에 예수님도 만나지만 우리 성에도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윤기철 한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복음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극동방송 여름방학특별기획, 대전극동방송 생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특별한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극동방송의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 현장 가운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직접 보고 또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급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전극동방송 생방송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특별한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청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 지역 협력교회 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 협력교회 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새벽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